那我们继续来关注其他方面的消息。来看一下关于我们水上市场方面的消息啊，承载着延吉市市井烟火。

0: 是唤起了你对经典曲目的渴望。我们整一首吧。
1: 啊，对，一首歌，《遥远的你》。
0: 你
2: 像。

青天。借问酒家在何处，今朝不设宴，且下剑三来两三千。半醉半醒半生独，醉花儿间谁人瞒，对影三人成欢。

0: 下午10点半，不做中年油腻男，只做每天八滴水的小鲜肉。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문안 5월 스미엣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당미 상무위원이며 조당미 석인 호가부기 우리시를 방문해 양도사업과 양도산업 발전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했습니다. 2026년 중국 연길 바비큐
1: 많은 로인 군체가 연변에와 품격 있는 생활을 안락하게 누리고 행복한 로년을 즐기도록 흡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일 경심양로원에서 선호하여 재활구역 활동지를 둘러보고 입주 규모, 비용 구성, 일상 운영 등 상황을 상세히 묻고 나서 양로원이 지능형 감시 설비를 보급한 데 대해 긍정을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간 양로기구는 양로봉사체계의 중요한 보충으로서 배종에 다양화되고 다층차적인 양로수요를 만족시키는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능화 봉사 수준을 가일층 제고하고 양로봉사에서 지능설비의 보조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하며 실시간 데이터에 의탁해 간호 방안을 동태적으로 최적화하고 잠재적 우환을 미리 발견하고 제때에 알려줌으로써 가족이 진정으로 시름 놓고 따뜻함을 느끼며 안심하게 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조치 책임을 엄격히 시달하고 안전우환을 상시화로 조사 정돈해야 하며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을 철저히 방치해 로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고 마음 놓고 식사하며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학가도 문화사회구역 상감식 사회구역 양로봉사센터는 주간 돌봄 식사 도우미 및 목욕 도우미, 재활 간호 등이 일체화된 의료 양로 결합형 양로봉사센터입니다. 호가복은 센터의 각 구역을 둘러보고 시설 배치, 간호 봉사 표준, 식단 영양 배합 등 상황을 상세히 로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주간 위탁 관리, 단기 위탁 양로 재활 물리 치료 등 봉사를 잘하는 토대 위에 의료 보조 간호, 가정 봉사, 만성 질병 방문

0: 점검 등 조문식 봉사를 혁신적으로 출시해 관할 구역 로인들의 가까운 곳에서의 양로, 편리한 양로, 품격 있는 양로의 현실적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주거형 건강양생업태를 탐색 발전시키고 부대시설을 가일층 보완하며 간호봉사를 최적화하고 지방특색이 짙은 건강양생 특색체험 대상을 더욱 많이 출시해 더욱 많은 외지로인 군체가 이곳에 와 비서 및 주거형 양로를 하도록 흡인해야 합니다. 우리시 양로봉사센터 대상은 이미 주체공사 건설을 완성하고 준공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현장에서 기능 배치, 부대 시설 및 운영 준비 등 상황을 상세히 로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가능한 앞당기고 다그치는 것을 견지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서둘러 완성해 대상이 하루빨리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주변 병원의 전체 이전 사업을 동시에 잘 틀어지어 량질의 의료 자원과 양로 봉사의 빈틈없는 연결을 추동해야 하며 양로 더하기 의료, 양로 더하기 문화관광 등 새 업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로인들의 심신 특징에 적합한 건강 양생 상품과 레저 대상을 더욱 많이 개발하여 단일 양로로부터 의료와 양로 융합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연변 휴양원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체 계획, 공사 기간 배치 등 상황을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동시 추진 방식으로 전 단계 중요한 업무 처리를 서두르고 막힌 곳과 어려운 점을 제때에 소통시키며 사회 자본의 유치에 힘을 쏟아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연변 사회복리원 제3분원, 연길시 사회복리원을 찾아 거주 환경, 식사 조건, 부대 시설을 살펴보고 침상 공급, 인원 입주, 일상 돌봄 등 상황에 대해 상세히 로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수곤란 인원은 처치가 특수하고 형편이 어려운 바 그들을 섬세히 보살피는 것은 민생보장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따뜻함을 전달하는 생생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밀화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일상 돌봄, 식사 및 일상생활, 건강관리 등 봉사를 세분화하고 보완해 편안하고 쾌적하며 따뜻하고 조화로운 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특수곤란 인원들이 적절한 안치 및 정성어린 돌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양로사업과 양로산업의 협동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들의 양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고 귀속감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의 거주적합지수를 안정적으로 제고하며 인구 유입을 효과적으로 흡인하는 면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각 현 시와 각 관련 부문은 연변에서의 휴양 대상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견인으로 삼고 현지의 자원 천부에 립각해 특색 우세를 깊이 발굴해야 하며 상품 공급을 가일층 풍부히 하고 봉사지를 제고해 양로와 의료, 문화관광, 체육 등 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주거형 건강양생 산업을 현역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새로운 성장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외 교류를 추진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하며 문화관광 건강양생 선도기업, 유명 양로봉사기구 및 의료건강집단과 고빈도로 접목해 연변의 구역, 자원, 정책 등 면에서의 독특한 우세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일련의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서둘러 추진해 주거형 건강양생 산업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소비 시나리오를 풍부히 해야 합니다. 우리주의 비서, 삼림, 온천, 중의약, 민속 등 량질의 자원에 의탁해 풍경구와 명소, 의료기구, 변경마을 등이 양로기구와 협력하도록 추동하고 일련의 비서 건강양생, 중의약 건강양생, 향촌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인 호복군, 조직 속 관련 부문 및 시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 미식회 2026 중국 연길 바비큐 미식축제가 7월 10일 막을 올렸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 귀빈들과 제3회 바비큐 대회 및 제1회 연길 바비큐 미식대회 심사위원, 참가 선수들이 육속 연길에 도착해 바비큐 축제에 함께했습니다. 지난 9일 연길 공룡 온천 호텔 등록 현장에서 기자는 10여 명 삼일꾼과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온 귀빈과 참가 선수들을 위해 등록, 물품 수령, 숙소 배정 등 원스톱

0: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념품도 전달하며 연결의 따뜻한 정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3회 바비큐 대회 및 제1회 연결 바비큐 미식 대회는 이번 미식 축제의 핵심 행사로 1978 문화창의원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연기를 비롯해 전국 59개 유명 바비큐 브랜드가 참가합니다. 행사 기간 전문 선수들의 바비큐 경연과 함께 관광객들이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들이 연기를 바비큐만의 특별한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북경 육고치왕 음식관리위원회사 참가 선수 조창은 연변 바비큐가 정말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와보니 이번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준비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번 바비큐 미식축제는 중국요리협회와 시상무국, 시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며 미식의 도시 연결 중국을 감동시켜 삶이 머무는 곳 연결을 주제로 했습니다. 시상무국 대외무역과 책임자 김현우는 2026 중국 연결 바비큐 미식축제는 한개 대회, 한개 전시, 두개 포럼을 핵심으로 운영되는데 연길 바비큐를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해 전국 음식업계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 이번 행사를 통해 연길의 우수한 식재료와 음식업체가 전국으로 진출하는 한편 위지의 우수 외식 브랜드를 연길로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홍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뤄나가겠다고 했습니다.
1: 7월 8일 시사법국에서는 법률 명백인 골간 전문 양성반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각 촌과 사회구역의 법률 명백인 골간 137명이 이번 양성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양성은 기층사회관리의 실제 수요에 맞춰 실용성과 현장성을 갖춘 두 가지 핵심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반사교 전문 강의에서는 전국 교육 전환 전문가이고 성교육 전환 지원단 성원이며 연길 사랑의 집 골간 성원인 조영걸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교의 은폐 수법과 주요 특징, 사회적 위해성을 설명하고 기층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예방 요령을 집중 교육해 참가자들의 사교 식별 능력과 위험 예방 능력, 기층 안전 수호 역량을 한층 높였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 법치의 3장을 열고 법치로 민심을 적셔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는 시법원 3.1군이 법치 건설의 새로운 과제와 요구에 맞춰 15차 5개년 계획 법치 건설의 전반적인 배치와 기층 법률 보급 사업의 중점을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알기 쉽고 생활 밀착형 방식으로 상시적인 법치 선전 강연을 전개해 법치 의식이 주민들의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시사법국 법률보급 및 의법관리과 과장 주희양은 연결시 사법국은 앞으로도 법률 명백인 양성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층법치의 최말단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법치봉사를 기층까지 확대해 평안연결 건설에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0: 7월 1일부터 불화통화 음악분수 공연이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음악분수는 10월 7일까지 운영되며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하루 한 차례 공연이 펼쳐집니다. 명절 기간에는 공연 시간이 탄력적으로 연장되며 강풍이나 폭우 등 악랄한 기후 또는 기타 특별 상황이 발생하면 공연은 중단됩니다. 음악분수 워터쇼는 연결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연결 당신이 있어 더욱 빛납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불근의 변강비춘회 등 3개 음악 세트를 번갈아 선보이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음악분수는 연길대교와 연서교 사이 불화통화 수면에 조성되었으며 길이 158m, 너비 12m 규모입니다. 최고 높이의 물기둥은 100m에 달하며 첨단 제어 시스템을 통해 음악과 조명, 분수 움직임이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공연에서는 천하를 누비는 용, 하늘을 떠받치는 옥기둥, 꽃이 만발한 부귀, 천수관음 등 다양한 물춤 연출을 선보여 웅장한 장관과 화려한 시각효과를 자아냅니다. 8월 1일에는 건군절 특별공연이 마련되며 군가로 구성된 음악분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곽옥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최림이었습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0: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도라지 사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산새들 노래소리 님 소식 전하면 옥색 치마 옷고름 향기로 물든네 바람에 하늘하늘 님 그려 춤추는 한 송이 도라지 수줍은 도라지 에헤 에헤요 에헤 에헤요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바람에 실어볼까 구름에 전해볼까 도라지 그 사랑 눈물로 꽃되네 리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은 여름철 어떻게 더 과학적으로 낮잠을 잘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름철은 날씨가 더워 사람들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졸음이 밀려옵니다. 낮잠은 몸과 마음에 잠시나마 휴식을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낮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 낮잠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책상에 엎드려 자면 피로가 풀릴까요? 왜 가끔은 낮잠 후 오히려 더 피곤해질까요? 네, 낮잠의 좋은 점은 과학적인 시간에 기반합니다. 연령대별로 필요한 시간이 크게 다릅니다. 학령전 아동은 뇌 발달을 위해 비교적 긴 낮잠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과 성인은 20분에서 30분이 적당합니다. 로이는 밤에 잠이 얕기 때문에 낮잠은 15분에서 30분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 낮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밤에 충분히 자고 낮에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낮잠을 자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밤에 충분히 자지 못해 낮에 졸음이 심하다면 적절한 낮잠이 필요합니다. 단, 반드시 시간을 엄격히 조절해 깊은 수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럼 낮잠 후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잠이 30분을 넘으면 쉽게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알람 소리나 외부 자극으로 깨어나면 뇌가 즉시 깨어있는 상태로 전환되지 못해 어지러움, 멍함, 무기력감 등의 불편함이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낮잠 시간이 너무 늦은 경우, 예를 들면 오후 3시 이후, 점심 식사를 너무 많이 먹었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경우, 책상에 엎드려 자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등도 낮잠 후더 피곤해지는 흔한 원인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올바른 낮잠 방법입니다. 먹고 바로 눕지 말고 적당히 활동한 후에 눕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후 30분 정도 산책을 한후 낮잠을 자거나 밥을 먹고 20분 정도 지난 후에 낮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내 음성을 들으며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가장 흔한 부상 원인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인들이 넘어지는 것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락상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가장 흔한 부상류형으로서 노인들의 골절을 초래하는 첫 번째 원인이자 노인들이 부상으로 사망하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이 넘어지는 것은 자신이 조심하지 않거나 땅이 미끄럽거나 운이 나빠서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이 넘어지는 것을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질병 예방 통제의 전문적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노인이 넘어지는 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일입니다. 노인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능력에 맞게 행동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운동 전에는 개인의 운동 능력, 신체 기저 질환 및 신체 활동 정황을 평가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식과 강도를 과학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운동 전에는 몸을 풀고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할 때는 무리하게 운동을 하지 말고 악천 후에는 야외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노인의 락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 기능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들은 균형 기능 훈련을 할때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지지물을 잡고 하다가 손을 놓는 것으로, 정적인 자세에서 동적인 움직임으로라는 원칙을 따를 수 있으며, 처음부터 난이도가 높은 균형 기능 훈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발로 서기, 앞발의 뒤꿈치와 뒷발의 앞코를 맞대고 일자로 서기, 몸을 좌우로 흔드는 어뚜기 훈련, 직선으로 걷기, 옆으로 걷기 등을 통해 단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 근육과 코어 근육의 힘을 키우는데 중점을 둡니다. 노인들은 느린 속도와 점진으로 근력을 훈련할 수 있으며, 맹목적으로 고강도, 높은 하중의 근력 운동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 뒤꿈치 들기, 다리 뒤로 들기, 다리 옆으로 들기, 쪼그려 앉기, 앉았다 일어서기 연습,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계속 함께 알아봅니다. 네, 먼저 아침 식사에 추가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잎채소를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면을 삶을 때 시금치 한 줌이나 상추잎 몇 개를 넣을 수 있고, 죽을 끓일 때 다진 채소를 넣을 수 있으며, 샌드위치를 만들 때 상추를 몇장 추가하고, 달걀 요리를 할때 록생잎 채소를 넣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채소를 장에 찍어 먹입니다. 민들레, 상추, 청경채, 고수, 쓴 채소 등을 소스에 찍어 먹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기에 적합합니다. 소스는 된장이나 춘면 소스, 그리고 해물 소스, 소고기 소스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쳐서 무치기입니다. 이런 방법은 다양한 록생잎 채소를 요리하는 데 적합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굴소스 상추볶음, 동갓볶음 등입니다. 물이 끓으면 잎채소를 넣고 삶은 후 물기를 뺍니다. 다음 취향에 맞게 굴소스, 간장, 깨장, 액젓 등 양념을 넣으면 됩니다. 다음은 고기와 채소를 함께 볶는 것입니다. 고기 요리를 할때 약간의 록생잎 채소를 추가하면 수고를 덜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기 향을 통해 채소의 풍미를 향상시키고 쓴맛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 만들기입니다. 도마도 달걀국, 버섯국을 끓일 때 완두 콩끝을 한 움큼 넣고, 샤브샤브나 국을 먹을 때는 시금치, 배추, 쑥갓, 상추 등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이 추가합니다. 록생잎 채소가 반드시 채소 요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두를 빚을 때 록생잎 채소의 비율을 높이고, 채소전을 만들 때 시금치나 청경채를 섞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소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2년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지만 마음에 머무는 순간 운명이 되는 것이 바로 인연이라고 합니다. 잠시의 만남일지라도 진심을 나누는 인연은 오래 남고 멀리 있어도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인연은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곁에 있는 인연이 작은 기쁨이 되어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가끔은 나도 한번 좀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자기만의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사람. 어제의 자신을 조금씩 넘어설 줄 아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마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근사한 사람입니다. 네, 근사한 사람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죠?

0: 고대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황홀하지도 않은데 참 멋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정한 말에는 꽃이 핀다라고 하죠. 잘했다, 고맙다, 예쁘구나, 아름답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기다린다, 믿는다, 기대한다, 반갑구나, 건강해라. 참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멋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소박한 말들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박한 말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멋있는 말이 됩니다. 아라의 서품 가짜 이혼 감상합니다.
1: 와이 언니구나. 어째 무슨 일에 나 그거 언니 내 나중에가 말 못 했어. 저 그런데 언니 어떻게 나중에 모르게 가짜 병도 안 내고 한국 가는 방법은 없다? 없다고? 그럼 어찌까? 나 한국 사람이 오늘 나를 만나볼라 우리 집에 오겠다 한다고? 언니 정신 있어. 내 나그네가 돌아오는 못했는데 어떻게는 남자를 만나? 야야 정말. 나? 그 사람 내일 가길래 오늘 나를 만나보겠다 한다고? 나 그래 뭐지? 막 근데 언니 내 한국말을 몰라 어찌까? 나? 마지막에다 요 담아 붙이면 된다고? 글쎄 야야 야, 걔 낙이는 상태 올리고, 야, 야, 야. 야, 야, 야. 하기가 내 남자를 올리는데, 야, 제일 신기해. 야, 걔 내 새가락 던진 하시냐? 야, 야, 야, 야. 뭐야, 뭐야, 어째냐?
2: 당신 솔직히 말해라, 예? 이제 무슨 나를 뭐 올린다며?
1: 엄마, 내 무슨 당신을 올리겠어. 아, 당신 움직이 올릴 사람인데.
2: 이봐, 내가 다 들었다. 무슨 뭐 남자를 어린 점이 귀신하네.
1: 아, 그건 내 언니하고 큰 소리 치고느라 그런 게 지금 쓰.
2: 어제 자꾸만 거짓말 하고 있는 거.
1: 아니야, 어떻게 이제 주먹을 내 흔들면 일이 안 되냐? 일이 안 되냐?
2: 이봐, 당신 이제 무슨 한국 남자를 만난다네.
1: 예.
2: 어이구야, 사람 웃기고 앉아 있다. 어이구야야. 당신 저 뜸을 통에다가 한번 얼굴을 비춰봐. 어디 그게 바람 피우게 생긴 상처인가? 어이구. 근데 내 옷이 생겨가지고
1: 내가 바람 피우려고 못 했을 거야. 당신은 지금 아스레가지고 어디 정찰 보냈으나.
2: 그래, 남자 하나도 그래 저 아스레가지고 저 먼저 버린 당신 아니. 그래, 한국 남자를 만난다는 무슨 의미인가? 여기 또 사람 우리자고 저기 그래.
1: 이거
2: 이게 뭐 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래. 아이 그래 지금 남자 지금 지금 자살하는 게 싫은 남자 어디 있는가 그래.
1: 뭐 그런 대하지마. 그냥 이 지금부터 내 말 고분고분 들어서 크게 변신할 수 있을 거마.
2: 무지개 당신만 들면 크게 변신할 수 있다?
1: 예.
2: 어떻게?
1: 당신이라 내 말 듣겠습니까?
2: 아 그것이 말을 보란데.
1: 이러면 2년만 지나게 되면 내 당신한테다 난치료로 한 채 써줄 수 있고 면사를 한 채 써줄 수 있을 거마. 무지 흔들흔들하지.
2: 야 흔들흔들하.
1: 구두사지.
2: 야 구두사. 그래 당신들이 무슨 방법으로 그게 번진한다 그래. 야 한번 말해보라.
1: 정말 내 말 듣겠어.
2: 아 그치 말해보라는데 그치.
1: 그냥 무슨 쌤도.
2: 아 내 말 들어보라는데 그치. 당신이 말해 그래 바보 있어 없어.
1: 바보라는 게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설마는 제복이 있구만.
2: 설마는 제복이라고.
1: 그러게.
2: 그래 좋다. 그러면 이제부터 야 당신 시킨 대로 하겠습니까?
1: 예.
2: 말해보라.
1: 정말이지?
2: 야, 말해보란데.
1: 그게 정말이지?
2: 아,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빨리 말해.
1: 그럼 우리 쌤도?
2: 예.
1: 이혼하겠어.
2: 무슨 게? 이혼하자고?
1: 예.
2: 그게 당신 진짜요?
1: 아니 저기 내 말은 내 당신하고 가짜리 혼한 다음에 한국 남자하고 가짜리 혼하고 한국에 가서 뭉쳐가면 가득 벌어 가지고 와서 다시 당신하고 등기라고 살면 이게 뻥먹고 알먹는 게 뭐인데? 예?
2: 아, 이봐 이봐, 리허면 리허지, 가짜 리허란 게 어디 있는가? 야?
1: 이거가 없어. 지금 세월에는 꼬어 잡는 게 내라고 돈을 버는 게 장때였구만. 아, 어찌지도 못하네. 진짜고서 이렇게 안다 공부를 지금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2: 야, 이게 낫다. 아, 우리 무지개 모자라 그러지. 무지개 모자라 야? 아이고, 당신도 알았지 뭐. 우리 전화도 놓고 살지. 아, 싸파든지. 어, 저 사람들 모시는 거 입었지. 야? 아, 무지개 모자라 그러지. 무지개 모자라.
1: 입었어. 이 집이 우리 집임도. 우리 이렇게 아니 벌어가지고 언제 뭉치돈을 쌓아가지고 이 새집을 쓰고 살겠습니다. 예?
2: 그래, 당신 말 맞다. 난 이게 가짜지냐?
1: 진짜라는데,
2: 무지개? 진짜라고?
1: 아니, 가짜! 가짜구나, 가짜. 무지개.
2: 저기 뭐?
1: 예?
2: 그래, 저기 저 사람이 당신 손주자 무지개.
1: 뭐야, 무지개 하구만.
2: 그 다니고 뽀뽀하던.
1: 야, 아줌, 이제 당신 입이지, 내 입인데.
3: 들어가요!
1: 맞아. 아니.
2: 야, 이게 무슨 개팔인지 모르겠다, 이게, 야. 조심해라, 내가 이거 알아서 다 들은다, 이
3: 안녕하세요!
1: 이 나가요!
3: 어, 이 문숙실에.
1: 안녕하세요!
3: 전258이라고.
4: 저 운숙 씨도 여기 와서 안 계시지?
1: 아니, 예, 이러봐요.
4: 아이고, 여태 헐남으로 지내던 큰 첫째가 있겠는데.
1: 아, 하고들이 사니까 괜찮아요.
4: 아니, 오리내라니요? 처녀라던데.
1: 뭐, 처녀?
4: 아니, 예.
1: 알아보시다.
4: 아니, 예. 아, 저 운숙 씨 언니가 더 하고 그렇게 얘기해.
1: 우리 언니가?
4: 아니. 예.
1: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천혜로 반가워 한다 그 말이야.
4: 아, 이거 진리합니다. 그래도 뭐 같은 값이면요 천혜가 많이 낫죠.
5: 아, 그래요?
1: 그래서 사장님.
4: 네, 예.
1: 사실 우리 같은 날 천혜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천혜예요.
4: 자, 금방.
1: 아버님이 이렇게 연습해 정말 고마워요.
6: 이 시김.
1: 네.
6: 이 시김이 복은 되는 제가 어떠세요?
1: 사장님.
4: 네, 네, 네.
1: 신은 마른 동고 때처럼 쑥 빠지고 징겁게 생겼거든. 그러나 밤새는 싸간 것보다 징겁 게 낫지요.
4: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좀 그저 징겁 것 한 걸 남는 말이요.
4: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네. 선생연분이군요. 안 그래요?
1: 예, 예.
4: 예. 자, 여기 앉아서 천천히 얘기하세요.
1: 예.
4: 앉으시지?
1: 예, 예.
2: 아니, 저것들이 또
4: 다잡히네. 아니, 저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저렇게.
1: 어떻게 뒤에요?
4: 예? 뒤에요?
1: 우리 집엔 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들도 남자는 집이라고 그러는데 용서비 없어.

0: 아, 원석 씨는 얘기도 재미나게 하시는군요. 내려썩이고 떨려썩이고. 아이고, 유머감도 대단하네.
1: 그만해요.
0: 자, 은석 씨.
1: 예.
0: 성량 좀 있어요?
1: 예, 예.
2: 아, 저희 비둘기 여기 있었구만. 어서. 아니, 저 사람은 누군데?
1: 아, 놀라지 마소. 난 이기맹이 신랑이에요.
2: 신랑이요?
1: 난 사장님.
0: 그냥.
1: 저분은 저희 친오빠인데, 은석이 가끔씩 저렇게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2: 예?
1: 아이, 무슨 내
2: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냐고.
0: 실례합시다 오늘.
1: 사장님.
2: 아니,
0: 예. 아, 예. 전국에 사다오니까 난 뭐 효포들한테도 솜씨 비웠지. 아, 그 저 있잖아요. 그 아, 똥수탕, 시수탕, 시 어디?
2: 이걸.
0: 에, 그러니까
2: 맞아.
0: 아, 아니야 아니야.
2: 아이고, 그 말을 안 용서 먹겠지. 맛있구나.
0: 네. 금방 보니까 은숙 씨는 많이 힘들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인내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미국의 한국 수석을 가르쳐 이끌어내겠어요.
1: 사장님,
0: 네. 사장님만 믿어야 합니다. 저 역시 한가지예요. 미스킨.
3: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인생에 찾아왔다면 당신은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를 가진 겁니다.

때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사실 각자의 삶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측은지심을 가져보세요. 미움도 원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 만세라는 말도 있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곧 나를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길입니다. 오늘도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둘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결 융합매체 중심 APP, 연지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칭팅 FM 라디오 앱을 내려받으시고 연지 종합광보 차오생위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두 APP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김응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배우셨다면 소리 높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반주 나갑니다.

네, 김웅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우리 둘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도레미 도레입니다. 아래에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한자 한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둘이 둘이 정답게 손을 잡고서, 둘이 둘이 정답게 손을 잡고서, 둘이 둘이 하나로 웃고 있잖아. 둘이 둘이 하나로 웃고 있잖아. 둘이 둘이 호호하하 넘치는 기쁨. 둘이 둘이 호호하하 넘치는 기쁨.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드네.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드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네, 계속해서 2절 가사입니다. 둘이 둘이 꽃양산 함께 쓰고서, 둘이 둘이 꽃양산 함께 쓰고서, 둘이 둘이 다정히 걷고 있잖아. 둘이 둘이 다정히 걷고 있잖아.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네, 2절이 끝나고 2절의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됩니다.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반복됩니다.

네,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793-36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둘이 둘이 둘이 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마지막에와서또틀립니다자꾸앞에둘이둘길지않습니다둘이둘의행복에알만하죠자그리고제일첫줄보겠습니다제일우줄둘이둘이정답게손을잡고서손을잡고이런네지금많은분들손을잡고서손길게뺍니다아래와서도마찬가지입니다웃고있잖아아닙니다웃고있잖아악보에점이어디에있는지보겠습니다점이있는걸길게뺀다했습니다손을잡고서잡이길지손이길지않습니다에손을잡고서하는분들다틀렸습니다자한번만더따라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1절. 둘이 둘이 세 번째 두 글자 두 번째 둘 둘이 깁니다. 둘이 둘이 다 그렇습니다. 내려오면서 명심하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 자가수의 둘이 둘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중심 APP와 칭킹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연길 융합매체중심 APP에서 지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라디오를 클릭하시면 바로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칭킹 FM 라디오 앱에서는 연지 중허광보 超显微 검색

검색하시면 바로 또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라디오가 없으셔도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아래는 둘이 둘이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부분 설명하지 않았네요. 자,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둘이 둘이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0: 네, 노래하마다 오늘 시간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둘이둘이 함께했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79336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요즘따라 너무 덥죠? 진통더위를 싹 식혀줄 남강특집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를 풍미했던 향한영화 연지국, 영원한 오빠 장국영과 매력덩어리 연디 내용방이 주연을 맡아 화려한 연기를 보여주었죠. 본 프로에서는 영화 연지구를 탄생시킨 중국의 저명한 작가 리벽화기 소설 연지구를 라디오 소설로 각색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반세기를 걸친 비련의 사랑, 사람과 귀신 사이에 얽힌 꿈같은 이야기. 등기고상 무시무시하지만 가슴이 아프도록 슬픈 사랑 이야기가
1: 한여름 당신의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0: 라디오 소설 연지곡 원작 리벽화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래된 사랑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울린 전화벨 소리는 섬뜩하기 그지없었다. 현실 속으로 돌아오려니 한참 시간이 걸렸다. 수화기를 들자 기관총 쏘듯이 다다다다 하는 초연애의 목소리가 들렸다.
1: 와, 너무 스릴 넘치는데? 세라탄까지 쫓아갔어요. 그 낙선한 아가씨들이 우리 기자들과 글쎄 숨바꼭질을 놀더라니까?
2: 집이야?
1: 아니요, 난 지금 첨사서였어요. 그 여자들이 내막을 폭로하는데 굉장하더라니까요. 심사위원한테 잘 보이는 애도 있고 초파를 던지는 애도 있고 자기들로 홍보하는 애도 있고.
0: 이 여자들은 낙선되고도 말이 많았다. 그들이 이기지 못했을 망정이지. 이겼으면 말이 더 많았을 것이다.
2: 지면 진 거지. 분명 남보다 못해서 진 것인데. 참, 신문을 통해 자기를 홍보하는데 뭐가 어때서? 그럼 홍보하지 않는 게 규칙을 지키는 게야? 미인 선발 대회가 무슨 규율상을 발급하는 것도 아니고. 참,
0: 나는 이 모든 것에 흥미를 잃은 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이런 연예 뉴스가 없으면 초연이와 초연이가 종사하는 직업은 일거리가 없어 큰일이 날 것이다.
2: 빨리 집에 가야지. 지금 몇 시야? 빨리 사전에 돌아가 원고를 써.
0: 사실 나는 그녀가 우리 집에 와서 원고를 쓴다고 할까봐 두려웠다. 예전 같으면 환영이지만 오늘 저녁은 절대로 안 되었다.
1: 싫어요. 집에 가기엔 너무 늦었어. 지금 당신 집으로 갈게.
0: 그녀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갔다. 하지만 오늘 저녁은 안 되었다. 나는 슬쩍 여화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여성 특유의 예민함 때문에 지금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제 3자로 되는 게 습관되었을지도 모른다. 나 원영정은 줄곧 모범으로만 살아왔는데 천년 도행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초연이는 원래 호락호락하는 여자가 아닌데 올라와서 이 정경을 보면 그 죄는 아마 영원히 씻을 수 없을 것이다.
2: 그게 초연아, 오늘은 오지 마.
1: 왜요?
2: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지금 막 자려고.
1: 당신은 자요. 내가 언제 방해를 했던가? 기사 다 쓰고 다른 조간에 보낼 기사 두 개 더 만들려고. 영정 씨는 내가 돈 버는 게 싫어요?
2: 오지 마. 기사는 당신 집에 가서.
0: 한참 동안이나 초연이는 대답이 없었다. 눈앞에 그녀가 눈동자를 굴리는 모습이 서운했다.
1: 왜요? 무슨 일로 나를 막지? 빨리 말 못해요?
0: 그녀는 명령조로 말했다.
2: 화장실에 물이 새서 바닥이 물범벅이야.
0: 나는 구차하게 해석했다.
1: 원경정 씨, 당신 참 의심스럽다. 거짓말도 잘 못하면서 나 꼭 갈 거예요. 가서 바닥이 물천지가 아니면 당신 화장실 물을 다 마셔버려야 할 줄 알아?
2: 지금 집에 친구가 와 있어.
0: 당하는 소리가 귀전에서 울렸다. 초연이가 수화기를 던지는 소리였다. 세상에, 이 흉악한 여자가 끝내 우리 집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어쩌지? 여화는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3: 걱정 말아요. 제가 해석해드릴게요.
2: 당신은 이 테러 분자를 본 적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 친구가 한 번은 디스코장에서 한 남자 연예인이 새 여자친구와 춤을 추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 남자 연예인이 화가 나서 필름을 뺏으려고 달려들자 이 친구가 글쎄 필름을 지키겠다고 그 연예인과 몸싸움까지 했다니까요. 이 친구는 자신이 이기지 못할 걸 알면서도 마구 덤벼드는 그런 여자예요.
0: 그래서 영정 씨는 두려운가요?
2: 두려운가고? 내가 뭘 두렵기는. 요화가 잘 해석하면 별일 없을 거야.
0: 영정 씨? 그녀는 또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싫음 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래, 그녀가 어떤 곳에서 일했던 사람인지 나는 잊고 있었다. 난 영정 씨의 도움이 필요하니 영정 씨 처지를 어렵게 만들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영정 씨 여자친구가 그 일을 찾는 일을 도와줄

0: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영정 씨가 아닌 다른 남자를 찾으러 온 것이니 리해해 줄 거예요.
1: 그래, 여화가 찾는 그 남자는 내가 아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수시로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계산했다. 서열이는 지금쯤 지하철, 택시를 타고 차에서 내려 우리 집 문 앞까지 달아났을 것이다. 문득 자신이 집에 돌아온 지 한참 되었지만 끌신도 받고 신지 않고 심지어 샷츠의 단추도 풀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자신의 집임에도 나는 이처럼 단정한 옷차림으로 구속을 받고 있었다.
2: 참.
1: 나는 억지로 웃으면서 탁자 위에 사과를 집어서 먹기 시작했다. 갑자기 이 사과가 여화가 먹고 남은 사과 찌꺼기였던 게 생각났다.
2: 이런 참.
1: 초인종이 울리자 나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삼자 대면을 하게 되었다. 초연. 이 짧은 머리에 충동적인 여자는 갈색의 두 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혜로 가득 찼다고 자처하는 그 두 눈으로 여화를 아래로 훑어보더니 팔짱을 낀 채 나를 돌아보았다.
2: 초연아, 이분은 여화야.
1: 두 사람은 가볍게 몽대를 했다. 나는 여자친구를 소파에 끌어앉혔다. 그녀는 번뜩이는 눈으로 탁자 위의 과일과 단정한 내 옷차림을 한번 훑었다. 그러더니 익숙한 포즈로 가방을 한켠에 던지더니 신을 벗고 소파에 올방자를 틀고 앉아 나의 발언을 기다렸다. 완전한 패왕상이었다.
2: 여화 씨는 사람이 아니야.
1: 초연이가 킥하고 웃었다. 그녀는 아마도 그럼 사람이 아니면 여우역이겠네?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나의 모든 기능을 동원해 사실을 진술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단숨에 이렇게 많은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이건 평상시 나의 형상과 어울리지 않았다. 초연이는 조용히 들으면서 수시로 나를 훑어보았다. 내가 갑자기 말을 술술 하는 것이 이상한지 아니면 나의 외도를 해석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게 이상한지 그녀는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고 있었다.
3: 저 여자의 말을 그대로 믿나요?
2: 그래, 내가 왜 낯선 여자의 말을 믿고 그녀를 집에 데려온 거지? 왜 의심도 하지 않고 믿은 거지?
1: 아마도 내가 너무 착해서 다른 사람을 속인 적이 없기에 다른 사람이 날 속이려 하는 것조차 모를 수 있었다. 초연이는 수시로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해서 항상 남을 믿지 않고 의심했다. 그녀는 매사마다 배후에 음모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초연이는 여화한테 머리를 돌리고 말했다.
3: 당신이 50년 전에 귀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1: 여화는 열심히 생각했다. 그녀는 머리를 수그린 채 자신의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걸상계 무수한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 동작엔 수심이 가득 차 보였다. 나는 그녀의 손가락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0: 아, 저를 따라와 보세요.
3: 어지러요?
1: 서연이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여화는 일어나더니 내 침실 쪽을 가리켰다. 그녀는 그쪽을 향해 몇 발자국 걷다가 침실인 걸 발견했는지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서연이를 보고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화장실 문이 닫혔다. 두 여자가 안에서 뭘 하는지 궁금했다. 귀신이 무슨 방법으로 자신이 귀신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나는 객실에서 23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기실, 가장 간단한 것은 귀신 얼굴로 변해버리는 것이었다.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편역과 극본의 장선자 리림경 해설 정소나 배역 김혜견 최림 정소나 제작의 면무력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얼마 전 저의 아이의 유치원에서는 어린이 미술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전시장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제법 선명한 색채와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의 그림은 선이 삐뚤삐뚤하고 색칠도 고르지 않아 다른 작품에 비해 조금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아이 엄마는 비교되는 아이의 그림을 보면서 속상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저는 아이가 꾹꾹 눌러 그린 진정성을 보고 정성이 가득 담겨서 정말 예쁘네요 라고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가 매일 밤 잠들기 전 조금씩 그렸고 자기만의 상상 속 세상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번 고쳐 그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함함하다면 좋아한다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남들 눈에는 보잘것없고 부족한 그림일지라도 자기 자식이 정성 들여 그린 작품을 칭찬받으니 큰 기쁨을 느낀 엄마의 모습이 이 속담에 그대로 어울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은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함함하다 하면 좋아한다입니다. 고슴도치 새끼는 온몸에 단단하고 뾰족한 털가시가 세 개 도단하기 때문에 보통 동물 새끼처럼 부드럽고 곱다고 칭찬할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면 거칠고 투박해 칭찬할 구석이 없지만 어미 고슴도치에게는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누군가 이 거친 새끼를 부드럽고 곱다고 칭찬해주면 어미는 크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이 자연의 모습을 비유로 만든 속담의 진짜 의미는 누구나 자기 악기는 자그마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남을 따뜻하게 칭찬해주면 기쁘고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뛰어나지 않고 서툴러 보이는 결과물이라도 본인이 정성을 쏟아 만든 것이라면 작은 칭찬 한마디가 큰 위로와 기쁨을 선사한다는 선조들의 따뜻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은 취미로 작은 화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화려한 꽃이 피는 희귀 식물이 아니라 잎만 무성한 평범한 식물들이지만 지인은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이며 정성껏 돌봅니다. 주변 사람들은 꽃도 피지 않는 평범한 식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지난 주말 제가 집에 방문했을 때 화분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정성껏 돌보니 싱싱하게 잘 자랐네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굉장히 기뻐하며 각 화분마다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지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흔한 잎식물일 뿐이었지만 지인에게는 소중한 취미이자 정성의 결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 역시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함함하다 하면 좋아한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완벽하고 눈부신 결과만 주목하고 칭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서툴고 자그마한 노력들은 쉽게 지나치기 일쑤지만 오늘 배운 속담은 작은 것이라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칭찬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네, 알쏭달쏭.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양원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0: CCTV 속평이 과학기술 혁신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착실하게 지원하고 인솔하자라는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1: 습근평이 기층 업무 방법에 관한 중요한 론술 학습 독본이 출판 발행되었습니다.
0: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 제2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중국과학원 제22차 원사대회, 중국공정원 제18차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가 8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대회에 참석해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 획득자 등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15차 회견 전망계획 시기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관건 공작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역사적 기회를 다잡고 시대 도전에 대응하며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다그쳐 추진하고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목표를 향해 확고한 발걸음으로 매진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탱하고 인솔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가 대회를 주재하고 조략재, 왕헌영, 채기, 리희가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가 장려 결정을 손독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대회가 시작되자 모두가 기립하여 국가를 높이 불렀습니다. 정설상 부총리가 2025년 국가과학기술 장려에 관한 중공조항과 공문의 결정을 손독했습니다. 의식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습근평 총서기가 2025년도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을 획득한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진립천 원사와 중국전자과학기술그룹 제14연구소 분독원사에게 메달과 증서를 수여하고 이들과 뜨겁게 악수하면서 축하를 표했습니다. 여 습근평을 비롯한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두 명의 최고상 수상자와 함께 국가자연과학상, 국가기술발명상, 국가과학기술진보상, 중화민공화국 국제과학기술협력상을 수상한 대표들에게 증서를 발급했습니다. 2025년도 국가과학기술상은 총 258개 항목과 11명 과학기술 전문가를 선출했습니다. 그중 국가 최고기술상 수상자는 두 명입니다. 국가자연과학상은 51항으로 그중 1등상 3개, 2등상이 48개이고 국가기술발명상이 58항으로 그중 1등상 3개, 2등상이 55개이며 국가과학기술진보상이 149항으로 그중 특등상 3개, 1등상 13개, 2등상 133개입니다. 그리고 9명 외국 전문가에게 중화민공화국 국제과학기술협력상을 수여했습니다. 열렬한 박수 소리 속에서 습근평 정석이가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18차 당대회 이래 당장은 과학기술 혁신을 현대화 건설의 돌출한 위치에 놓고 과학기술 강국의 정사진을 체계적으로 모색했으며 혁신 견인 발전 전략 실시를 깊이 추진하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면 심화하여 과학기술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인 변혁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과학기술 참여자, 기여자로부터 개척자, 인솔자로 다그쳐 전변해 혁신적 상승이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은 인류의 생산 생활 방식과 세계 발전 구도를 심각하게 변혁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새 정세, 새 요구에 적응하고 한층 더 유력한 조치를 취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를 실속 있게 해결하고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당정의 재반 고지가 전면 관철되도록 잘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과학기술 혁신 체계화 공략 능력을 증강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 효능을 격상시켜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네 가지 지향의 전략적 방향성을 견제하고 과학기술 전략계획, 정책조치, 중대과업, 과학연구용량, 자원 플랫폼, 지역혁신 등 분야의 총괄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중대과학기술 혁신과 보치와 조직 실시 기제를 완비화하고 과학연구 토대와 조건의 자주적인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기능에 대한 정리와 분포를 최적화하고 과학협동과 자원 공유, 우세 보완을 추진해 합니다. 각 차원의 과학기술 사무에 대한 일괄 지도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동, 지역 연동의 제도적 배치를 형성해야 합니다. 습금평 정수기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이 현실 생산력을 향해 조난하는 통로를 개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응용의 방향성을 돌출해야 하고 산업 혁신은 과학 문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기술 이전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다원화 응용 전공과 고수준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자주적 연구개발 기술 제품의 보급 광유 승격을 촉진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에 적응하는 과학기술 금융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석위는 과학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다면서 과학과 교육의 협동적인 인재 양성 기제를 최적화하고 오산 청년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실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고 실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청소년의 흥취와 듣기, 과학적 소양, 실험 능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광연구 잠재력을 가진 더 많은 청소년들이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석위는 과학기술 혁신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 규모 증가와 효율성 향상의 동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재정의 과학기술 자금 배분과 관리 사용 기제를 완비하고 주요 과학기술 과제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투자와 공동 부담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 계획 관리를 개선하고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감독, 검사와 성과 평가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도록 도움하는 사회적 역량을 동원하고 배치해야 합니다. 습금평 정성위는 과학기술 평가 개혁을 심화하고 과학기술 평가 지휘봉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프로젝트 검토, 기관 평가, 인재 평가에서 혁신 능력과 품질, 효율성, 기여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네 가지 율만을 강조하는 현상을 타파하고 과학 교육계의 모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과학자 정신을 크게 발행하고 과학연구의 신뢰 구축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올바른 과학연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습금평 정수기는 과학기술 윤리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이 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며 이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제도와 법률 법규, 관리 규범을 완비화하고 다자간 참여와 공동관리에 체제 기제를 건설해야 합니다. 중점 분야의 윤리 기준과 지침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안전 위험 부담 평가, 관측 예보와 비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글로벌 기술 관리에 깊이 참여하고 중국의 주장과 방안을 광범위하게 선전해야 합니다. 습금평 정수기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사업이 번창하려면 전 당과 전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면회와 정부는 과학기술 업무를 중요한 일정에 올려놓고 올바른 지속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진심으로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해야 합니다.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은 전국과학기술 대계와 단결해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의 방향을 파악하여 세계과학의 고봉을 향해 용감히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과학기술협회는 혁신을 탐구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과학기술 종사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혁신 주도 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조민의 과학적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봉사하고 당과 정부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습금평 정석위는 끝으로 량원 원사들은 당과 인민의 자랑이라면서 모두가 영예를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과학기술의 최전선을 개척하고 중대한 임무를 짊어지며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자 정신을 실천한 데서 모범을 보이고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범위한 과학기술 종사자들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중요한 용량으로서 모두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인민에게 혜택을 주는 훌륭한 전통을 발휘하여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새로운 공헌을 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대회를 주재할 때 습근평 정석의 중요한 연설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사업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직면한 새로운 정세를 깊이 분석하여 책임감과 긴박감, 사명감을 한층 더 강화하고 15차 회의는 전망계획 시기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각종 배치를 전력으로 중시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으며 사상이 깊고 내실이 풍부하며 매우 강한 정치성, 전략성, 지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시대 과학기술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전진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깊이 있는 학습과 터득을 통해 이를 확고히 관철 이행하고 사상과 행동을 당장의 결정과 배치에 통일시켜 과학기술 업무를 잘 수행하려는 결심과 자신감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새로운 더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진립천과 분덕이 모든 수상자를 대표하여 발언했습니다. 부분적 중공장 정치국 위원 조항석이 처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무원 전국정령 조항군사위원회의 관련 지도자들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조항, 당, 종, 군, 군중단체 관련 부문의 주요 책임 동지, 조항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장려위원회 위원,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와 단독계획시, 신강생산 건설병탄 관련 책임 동지, 국가과학기술상 수상대표, 량원 원사, 부분적 외국인 원사,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 대표 등 약 4,300명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회의 앞서 습근평을 비롯한 지도 동지들이 국가과학기술상 수상 대표들을 친절하게 접견하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과학기술 혁신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착실하게 지원하고 인솔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0: 중앙조직부가 조직 편찬한 습근평의 기층 업무 방법에 관한 종료론술 학습 독본이 최근 당근도서출판사에서 출판돼 전국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기층으로부터 대중 속에서 성장한 대당대국의 지도자로서 인민에 대해 항상 깊은 애정을 품고 있고 기층 업무 규칙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근무할 때나 중앙에 와서 근무할 때나를 막론하고 습근평 동지는 항상 기층을 중시하고 기층을 관심하며 기층에 심입하고 기층을 지원하면서 기층을 틀어주고 기반을 다시는 것을 장기적인 계획과 근본을 다시는 방법으로 견지함으로써 일련의 이론적 의미와 실천적 가치를 지닌 기층 업무 방법을 탐색하고 형성했습니다. 습근평 동지가 기층 업무 방법을 중심으로 발표한 일련의 중요한 논술은 구상이 높고 내실이 풍부하며 사상이 깊어 기층이 무엇이고 어떻게 기층에 심입하며 어떻게 기층을 위해 봉사할 것인지 등 중대한 이론과 실천적 문제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답변했습니다. 한편 기층 업무에 대한 법칙성적인 인식을 심화함으로써 신시대 새로정에서 기층 업무를 잘할 때 관련해 방향을 가르쳐주었고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의 기층 업무 방법에 관한 중요한 논술 학습 독본의 출판, 발행은 각급 당조직과 당원 간부들이 습근평 동지의 기층 업무 방법에 관한 중요한 논술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파악하며 기층 업무를 잘하는 중요한 의의와 근본 요구, 과학적 리념, 효과적인 방법, 근본적인 보장을 깊이 터득하고 독자의 기층을 인식하고 기층에 심입하며 기층을 위해 봉사하며 당의 집권 근간을 힘써 공고히 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기층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아주 중요한 의를 가집니다. 최근 중앙당 건설 업무 지도서는 통지를 발송해 습근평의 기층 업무 방법 론술 발췌 편성과 습근평의 기층 업무 방법에 관한 중요한 론술 학습 독본을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의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삼고 이를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는 것과 결부시키고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중요한 연설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는 것과 결부시켜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참잡게 연구하고 열독하며 학습하고 교류하며 학습과 실천을 결부하는 것을 견제하고 기층 업무 재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신시대 새로정의 기층 업무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할 것을 각급 당조직에 요구했습니다.
1: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 제2차 전원회의가 8일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처 서기인 채기가 대회에 참석해 축하를 표하고 당중앙을 대표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 개수 경기에 핵심적인 한 바통을 힘써 잘 달리자라는 주제의 축사를 했습니다. 채기는 축사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량원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함으로써 신시대 새 로정에서 과학기술사업과 과학기술협회의 업무를 잘할 때 관련해 방향을 한층 더 명확히 가르쳐주었고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학습하고 터득하며 참답게 잘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채기는 20차 당대회 이후 광범한 과학기술자들은 힘써 분발하고 게으름 없이 진취함으로써 세인이 주목하는 혁신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과학기술협회 10차 대표대회 이후 각급 과학기술협회 조직은 당의 중심 과업을 둘러싸고 법과 규약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견지하고 바른 길에서 혁신하면서 과학기술의 집단적인 생기와 활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했습니다. 채기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관건적 공략의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광범한 과학기술자들은 과학기술로 나라에 보답한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과감히 자립자강의 사명을 짊어지며 사회 문명의 기풍을 이끌고 과학기술 개방 협력을 촉진해야 합니다. 각급 과학기술협회 조직은 사상 정치적 인솔과 단합 응집 봉사를 돌출이하고 중심을 둘러싸고 대국에 봉사하는 것을 돌출이하며 개혁 심화와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것을 돌출이하고 당 건설의 인솔 역할과 엄격한 협회 관리를 돌출이함으로써 과학기술자들의 집을 잘 건설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과학기술협회 사업에 대한 지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개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 부장 응화준과 공청단 주황 서기처 제1서기 아동이 과학기술계와 인민단체를 대표해 각기 축사를 했습니다.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0기 전국위원회 주석이며 대회 주석단 집행주석인 만강이 대회를 주재하고 제10기 전국위원회를 대표해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석태봉, 리간걸, 리서류, 진문청, 류금국, 황소홍, 장승민, 철응, 오정룡, 왕광겸, 주영신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0: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8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외국 전문가들을 접견하고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수상한 전문가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전하고 중국의 과학기술 진보와 혁신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공헌에 사를 표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중국 과학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여 과학기술 난제를 함께 극복하고 인류문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시상이 끝난 후 정설상 부총리는 수상 전문가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남겼습니다. 9명의 외국 전문가가 2025년도 국제과학기술 협력상을 수상했습니다. 1995년부터 상을 수여해서 오늘까지 총 155명 외국 전문가, 3개의 국제기구, 1개 외국기구가 이 영예를 받았습니다.
1: 2025년도 국가과학기술상이 8일 발표되었습니다.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은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의 진립천 원사와 중국전자과학기술그룹 제14연구소의 분덕 원사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은 여러 해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산업의 물결의 근원을 찾자면 반세기 전 한 과학자의 인생 전환의 경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6년 36세의 진립천은 독일에서 질화리튬 버튼식 배터리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리튬 배터리 연구로 전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딥천은 3년간 국내에 립각하고 또 3년 시간을 들여 국제적인 립지를 다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자신에게 엄한 군령장을 내렸습니다. 진딥천은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어려운 시기, 사람들은 작은 단층집 몇 채를 지어 닭을 키웠다면서 이런 간이 단층집을 조금 보수하여 주택으로 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딥천은 당시 집안에는 전봇대 하나가 있었는데 큰 비가 내리면 빗물이 전봇대를 따라 집안으로 흘러내렸지만 자신은 다른 데 신경 쓸 사이가 없이 일에만 몰두했다고 회억했습니다. 1988년 중국 최초의 전고체 리튬 배터리가 탄생했습니다. 2014년 중국의 리튬 배터리 생산량이 일본과 한국을 넘어 세계 1위로 도약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은 지진 후 서로 도우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화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모페라는 얼마 전 겪은 지진을 떠올리면 아직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녀는 당시에는 정말 정신이 아찔했다면서 익숙하던 집은 사라지고 무너진 폐허 더미만 남았고 남편과 딸, 그리고 이웃 모두의 생사를 알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24일 저녁, 베네수엘라에서 100여 년 만에 가장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해 3,342명이 사망하고 16,740명이 부상했습니다. 모페란의 집과 가게는 모두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북부 라과이라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먼지가 거리에 울부짖는 소리와 섞여 거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외로움과 무력함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모페란은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중국 카드에 약한 신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화교 친척과 친구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 신속하게 구조에 나섰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차등을 비추고, 어떤 사람은 맨손으로 폐허 위에 잔해를 옮기기 시작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모페라는 폐허 틈으로 딸의 캐리어를 보고 남편과 딸의 위치를 파악했고, 그들은 여기 있어요 라며 흐느끼며 외쳤습니다. 베네수엘라 소방관 한 명이 좁은 틈으로 들어가 생존자를 찾았고, 다른 이웃은 차에 있는 잭을 들고 그녀의 딸을 찾으러 내려갔습니다. 서너 시간의 수색과 구조 작업 끝에 모페란의 남편과 딸이 차례로 구조되었습니다. 구조 순간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당시 소녀가 폐허에서 나올 때 현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소녀는 에스파냐어로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댓글단에는 많은 화교를 포함한 네티즌들이 피해 주민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중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지원한 제1진 긴급 인도적 구조 물자가 6일 베네수엘라 수도 까라카스 근처의 니케티아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구조 물품을 접수한 베네수엘라 외교부 힐 장관은 재해 발생 후 베네수엘라의 화교 단체와 중국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면서 처음부터 구조 작업에 나선 중국인들이 집을 잃은 주민들을 돌보는 장면은 참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진으로 통신 시설이 손상되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각자 고립된 섬처럼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라과이라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화교 서비에범이 나서서 거주 구역의 신호탑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서비에범은 여진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 가게 한 가게 돌아다니면서 생존자 동포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 슈퍼 앞 빈터에 모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서비에범은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하였기에 이 일대 지형을 잘 알고 있다면서 까라카스 해외 교포 단체가 사람들을 대피시키자면 반드시 우리 가게로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비에범의 슈퍼는 3층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겨우 1층 높이만 남았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은 모두 탈출했습니다. 서비에범은 사람들만 무사하면 된다고 거듭 되뇌었습니다. 지진 발생 사흘 뒤 서비에범은 다른 가게를 운영하는 화교 지인들과 함께 피해 현장을 지키며 소방관, 이웃들과 협력하여 갇혀있던 모든 화교 동포들을 구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지진 재해가 발생한 뒤 현지 해외 교포 단체도 발 빠르게 움직여 피해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섭 예범이 회역한 데 따르면 그가 거주하는 구역에 화교 약 20명이 구조되어 차례로 까라카스의 안전한 대피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또 다른 화교들은 자신의 집이나 가게를 정리하여 주거지가 파손된 동포들을 접수했습니다. 섭예범은 자연재해 앞에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겠는가고 말했습니다. 피해 현장을 떠나기 전 섭예범은 슈퍼에 있던 음식을 모두 꺼내 남은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진 후 서로 도우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화교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0: 영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저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차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서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마크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서는 협력해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사천과 소장의 경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군사 전문가들이 해독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마크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100년 발전 노정을 돌이켜보면 중국 공산당과 마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시종 함께 상생하며 같은 방향으로 동행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마크스주의를 선택했기에 생겨났고 동시에 마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1927년 9월 모택동은 추수봉기를 영도하는 과정에서 저가 실력 차이가 너무나도 현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봉기가 엄중한 좌절을 당한 후 모택동은 중심 도시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적의 통치 역량이 박약한 정강산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촌에 가서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고 농촌으로부터 도시를 포위하고 무장으로 정권을 탈취한다는 혁명의 새로운 길을 점차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혁명의 새로운 길을 탐구한 데서 모택동은 생동한 혁명 실천으로 무엇이 마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인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크스주의의 중국

0: 중국화와 시대화의 실천은 끊임없이 추진되면서 막스주의의 중국화라는 이 과학적인 명제도 제기되었습니다. 1938년 당 6기 6차 전원회의에서 모택동은 세 단계를 논함이라는 보고를 할 때 추상적인 막스주의는 없고 구체적인 막스주의만 있다고 했고 만약 중국의 특점을 떠나 막스주의를 논한다면 그것은 추상적이고 텅 빈 막스주의일 뿐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무엇인지를 논의했다면 다시 두 번째 문제, 무엇 때문에 막스주의를 중국화, 시대화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 보겠습니다.
1: 당今 세계 변革 창신의 潮流 滚滚向前。 中国的先人们早在 2500多年前就认识到了， 苟利于民不必法古， 苟周于世
2: 방금 우리가 들은 연설문은 습근평 주석이 2018년 4월 바보 아시안논단 2018년 개막식에서 했던 기조연설입니다. 민중에게 리익이 되기만 하면 굳이 옛것을 본따야 할 필요 없고 일에 유리하다면 관습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괴남자에 나오는 이 말은 만약 인민에게 리로우면 곧 예법을 따를 필요가 없고 만약 실제 상황에 부합된다면 혹 낡은 풍속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소박한 이 말에는 실사구시의 태도와 과감히 혁신하는 정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변혁을 언급하자면 우리 문명사의 위대한 개혁가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화가 제일 재상으로 불리우는 관중입니다. 기원전 685년 관중은 제나라 재상이 돼서 일련의 개혁정책을 제기하고 시행했습니다. 관중의 가장 유명한 개혁조치는 바로 관산해 염철 전매 제도였습니다. 이른바 산해는 고철과 소금을 말합니다. 염철은 당시 농업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소비품이었기에 관중 전에는 소금을 모두 개인이 생산하고 개인이 매매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품질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다음은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관자에 의하면 당시 물가는 늘 100배의 변화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도 바다 위의 작은 배처럼 큰 파도에 따라 오르내리며 파동이 심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중은 식염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을까요? 첫째는 식염은 여전히 민간에서 생산하지만 국가가 통일적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며 사사로운 매매는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판매되는 식염은 모두 나라의 표준에 부합되고 가격도 합리했습니다. 한편 국민에 대해 식염 배분제를 실행했습니다. 바로 유명한 정염제입니다. 철과 소금 정책은 기본적으로 비슷했고 모두 나라에서 특별 경영하면서 나라에 비교적 풍부한 재정 수입이 있게 됐고 백성들의 생활 필수품 공급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관중의 여러 가지 혁신 조치와 개혁 조치가 있었기에 제나라는 신속히 부유해지고 강대해졌습니다. 관중은 창고가 가득 차야 내자를 알며 의식이 충족해야 영역을 안다는 천고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제완공도 관중의 보호자가 있었기에 루차 제후들을 불러 모으면서 춘추 5패의 일인자가 됐습니다. 관중은 옛것과 낡은 풍속에 구애받지 않았기에 위대한 개혁가와 사상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옛것에만 따르는 것은 변혁을 배척하는 것이고 낡은 풍속만 고집하는 것은 혁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습근평 정석이가 말했듯이 누가 변혁을 배척하고 누가 혁신을 거부하면 그가 곧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가 곧 역사에 도태될 것입니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협력해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사천과 서정의 경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최근 서장자치구 여성아동병원이 세계 뇌전증 돌봄의 날 주제를 둘러싸고 실질적인 민생봉사 실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무료 진료, 학술 강연, 현장 기술 지도를 아우르는 일체화 혜민 봉사를 펼쳤습니다. 주민들의 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높은 수준의 의료 봉사가 대중들의 곁에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장자치구 여성아동병원은 사천의 화서제2병원 전문가팀을 서장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공익진료와 학술 지원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거원 지역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국가급 소아과 의료봉사를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행사 현장은 질서정연하면서도 훈훈한 분위기가 넘쳐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용 교수와 유도 교수 등 서명한 전문가팀은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며 어린 환자의 증상을 꼼꼼히 듣고 신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고원 지역 어린이의 체질 특성, 생활 환경, 발병 규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환자에게 맞춤형 진료 방안과 과학적인 투약 지침, 가정 내 재활 계획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뇌전증 예방법, 일상 간호, 응급 처치 요령 등 건강 상식을 전파하고 보호자들의 질문에 친절히 답했으며 또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이고 따뜻한 봉사는 환자 가족들의 불안감을 크게 해소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무료 진료 소감에 대해 라용 교수는 오늘 멀리서 찾아온 많은 가정을 만나면서 주민들의 간절한 의료 수요를 실감했고 거원 지역 소아신경과 의료 자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화서제2병원 서장 분원은 뇌전증과 각종 소아신경 질환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관련 지원 활동에 계속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무료 진료 외에 이번 행사는 학술 강습과 현장 기술 지도를 병행했습니다. 진료가 마무리된 후 유도 교수는 병원 전체 소아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뇌파 검사 실전 활용법, 소아신경계 난치성 사례 대응 등 핵심 내용을 중점으로 실제 림상 사례를 바탕으로 진료의 어려운 점과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들은 집 앞에서 국가급 소아 진료 혜택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병원 내 의료진 또한 소중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서장자치구 여성아동병원은 사천과 서장 의료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우수한 전문가 자원의 거원 지역 정착을 일상화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꾸준한 의료 지원을 통해 설상 고원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수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군사 전문가들이 해독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뉴스 조작.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보복의 소용돌이에 깊이 빠져 대립 강도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앞서 러시아의 민간시설을 공격한 것에 대한 응징으로 러시아군이 이날 우크라이나 많은 지역을 집중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을 러시아군의 현재 핵심 작전 목표가 돈네츠크 지역의 크라마토르스크 슬라비안스크 도시군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주로 무인기 등 장비를 활용해 러시아 에너지 목표물을 타격함으로써 민생 차원에서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교전은 전선에서의 공방전과 후방 목표물에 대한 원거리 상호 공격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고강도 대립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선에서는 러시아가 지상 진지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3일 러시아군이 전선 전체에서 계속 공세를 펼쳐 루간스크, 자포로즈에 헤르소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소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리코브 소매, 드네프르 페트로부스크 지역의 안전구를 설정하는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러시아군이 돈네츠크 지역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어 군사 요충지인 콘스탄티노프카를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콘스탄티노프카,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등의 심층적이고 단계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한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군의 이번 진전은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다음날 러시아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며 현재 콘스탄티노프카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통제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쌍방은 상대방 후방 목표물에 대한 공습 강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인기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타격 범위를 군사시설에서 전차 에너지, 통신 기반 시설 그리고 군수 생산, 후방 물류 체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경내 목표물의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7월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수도 키예브 등 우크라이나 경내 신한 곳이 러시아군의 대규모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6월 한 달 동안 순항 미사일, 중장거리 무인기, 로봇 시스템, 전자전 장비 생산 기업, 군용 공항, 에너지 연료 시설 등 우크라이나 목표물에 5차례 대규모 타격을 가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시 다발적으로 공세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전단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정과 외교적인 고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관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기반시설 물류 거점, 군수 생산 목표물을 타격해 러시아의 보급 운송과 에너지 보급 체계를 파괴하고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높이며 전선 작전 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기반 시설을 중점적으로 공격하면서 러시아 경내 연료 공급 부족과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인 세르게이 스트로카는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조치가 전쟁이 러시아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여 러시아 국민들의 전쟁 감내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현재의 공세를 통해 다른 국가들의 신호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문제 전문가 막심 야리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지속적인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일부 동맹국들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키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장의 주도권을 공고히 장악하려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주간 작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무력은 6월 말 이후 우크라이나의 군수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고강도 타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이처럼 높은 강도의 타격은 최근 몇 년간 보기 드물다면서 이는 러시아가 군사 행동을 추진할 능력과 결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공격으로 러시아 내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속적인 공세를 통해 국내의 전장 상황이 여전히 통제 가능하다는 신호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웹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여러 전선에서 진격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동부 집단군 부대는 자포로즈의 지역 동부의 넓은 전선을 따라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고 북부 집단군 부대는
소매와 하립고부 등지에서 안전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집단군 부대는 돈네츠크 지역의 중요 거점인 홍군성 북쪽 방향으로 진격해 해당 지역 방어선의 중요 거점을 쟁탈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네츠크 지역의 콘스탄티노프카,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드루주키우카 등 도시의 방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와 언론은 콘스탄티노프카가 돈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전체 방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거점이 완전히 함락될 경우 크라마토르스크 전선 전체의 방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인 올렉 레그 지다노프는 전선 진지 쟁탈 외에도 상대방의 전후방 물류 보급 체계를 파괴하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현 단계 교전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쌍방은 향후 상대방의 교통 거점, 장비 창고,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물류 보급 체계를 효과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전국의 협방 나아가 협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랩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일전 화룡시 중점대상 건설 현장은 난관을 공략하고 속도를 다그치는 건설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화룡시 민흥 황금 광업 유한책임회사 금성 동금광 대상 현장은 기계 동음과 용접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시공 일꾼들이 일사불란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대상 관련 책임자는 화룡시 공업 및 정부화국의 조율 덕분에 관련 수속을 순조롭게 마치고 대상 착공을 다그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화룡시에서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전력을 다해 요소 공급을 보장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화룡시는 요소가 대상을 따르고 대상을 중심으로 봉사를 펼치는 것을 견제하면서 주동적으로 사전에 봉사하고 대상 건설 과정에 직면한 용지, 자금 관련 난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등 대상의 순조로운 진척을 보장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사용에 투입되어 효과를 보도록 추동했습니다. 규모 이상 기업의 생산 현장 또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길림천지 편립유한회사, 길림룡흠약업유한회사, 연변복성식품유한회사 등 기업의 작업장에서는 자동화 설비가 고능률적으로 작동하고 작업일꾼들이 재반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제품이 생산라인을 타고 차곡차곡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신속하게 생산을 재개한 것은 정부의 정밀한 지원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화룡시는 기업마다 한 가지 정책, 정밀봉사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는데 관련 부문에서는 기업 방문을 통해 일선의 생산 경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에서 부딪힌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2026년 제1회 정부 지도자와 기업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가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현재까지 화룡시 33개 규모 이상 기업이 순조롭게 생산을 재개, 조업 재개율이 97.1%에 달했으며 기타 기업들도 이달 말에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설비 점검, 보수와 생산 성능 시험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왕청현에서 주거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며 인민도시 리념을 실천하는 것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기존 주택 주민의 계단 오르내리기 힘든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순차적으로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왕청현의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사업은 정부 선도, 주민 자원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며 주민의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 협상, 결정하고 건설, 보수 등 관련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의견을 통일한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4층 및 이상 엘리베이터가 없고 안전 조건이 부합되는 합법적 주택입니다. 한 가구가 신청하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해당 단원의 3분의 2 이상 주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중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완료 후 통일적으로 위탁 관리해 운영 보수하게 됩니다. 자금 면에서는 주민 출자 더하기 정부 보조 더하기 금융 지원 모식을 채택하고 주민은 본인 및 가족의 공적금, 보수 자금, 엘리베이터 대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단원, 동, 아파트 단지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혜택을 보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혜택을 크게 볼수록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부동한 층 주민의 층, 면적, 혜택 정도 등을 고려해 비용 부담 비율을 협의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의향 있는 주민은 가두 사회구역과 연락해 등기하거나 길사판 미니 프로그램 혹은 APP에서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출근길에 쓰레기 봉투 버린 데 놓고는 그냥 나오고 영양제 먹어놓고는 아차 하면서 또 먹고 네 나이 탓을 하고 싶지 않지만요 왜 이렇게 갈수록 깜빡하는 일들이 많아질까요? 이 야속한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은요 대화를 많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주변 사람들과 일상을 그리고 마음을 주고받는 일은 언제나 즐겁고 건강한 일입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피디의 FM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Thinking Out Loud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의 FM데이트. 네, 오늘은 주말은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 주말은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은 뭘할 것인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네, 문자로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주말 계획 없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주말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 또 의미 있는 주말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의 참여 문자, 저희 공식 계정 FM88ZJOPD 그리고 제 개인 위챗 졸광 한어병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같으면, 네, 집에 가만히 에어컨 틀고 누워 있고 싶습니다. 주말 계획이 따로 없지만 어디든 가고 싶질 않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날씨가 너무 무더운 탓에, 네, 이제 또 외출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뭔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네, 땀이 줄줄 흐르는 그 모습이 상상도 하기 싫어서 오히려 주말에, 네, 이렇게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도, 네, 나름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휴식하고, 또 충전을 해야지만 다시 또 월요일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충분히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계획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주 휴가를 내고 내일에 여행 떠납니다. 못온 날씨가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여행 될것 같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그래도 어디론가 떠난다는 그 기분이 마냥 설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여행 또 되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요즘 입맛이 통 없다고 친구한테 말했더니 몸보신 시켜준다고 주말에 삼계탕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말 계획은 삼계탕 먹기예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여름철 또 입맛이 또 떨어지는 분들, 네, 뭔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몸에 좋은 음식들 드셔주시고 뭔가 또 건강을 더 챙겨야 되는 계절입니다. 네, 그래요. 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맛있는 음식, 네, 잘 드시길 바랄게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지만 마음에 머무는 순간 운명이 되는 것이 바로 인연이라고 합니다. 잠시의 만남일지라도 진심을 나누는 인연은 오래 남고 멀리 있어도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인연은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곁에 있는 인연이 작은 기쁨이 되어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가끔은 나도 한번 좀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자기만의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사람. 어제의 자신을 조금씩 넘어설 줄 아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마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근사한 사람입니다.

0: 고대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황홀하지도 않은데 참 멋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정한 말에는 꽃이 핀다라고 하죠. 잘했다, 고맙다, 예 서품, 가짜 이혼 감상합니다.
1: 와이, 언니구나. 어째, 무슨 일이야? 나? 그거? 언니, 내 나중에가 말 못했어. 그런데 언니, 어떻게 나중에 모르게 가짜병 또 안 내고 한국 가는 방법은 없다? 없다고? 지랑 어찌까? 야? 한국 사람이 오늘 나를 만나보려고 우리 집에 오겠다 한다고? 언니, 정신 있어. 내 나그네가 돌아오는 못했는데 어떻게 는 남자를 만나? 야, 야, 정말. 야? 그 사람 내일가길래 오늘 나를 만나보겠다 한다고? 어머, 나 그래, 뭐지? 엄마, 근데 언니, 내 한국말을 몰라, 어찌까? 야? 마지막에다 요 담아 붙이면 된다고? 글쎄. 야, 야. 야, 걔 나중에 천천히 올리고, 야, 야, 야. 야, 야, 야. 하기가 내 남자를 올리는데.

0: niçin Cemil? Ya senin ne kadar tüm bir hakim ya. Ya ne ya ya.
1: Sanki solcakla mı arıza ya? İzin bu sınarı mı olayım da mı?
0: Ama... Ne bu da tansiyle ödeyeceksin? Tansiyle ödeyeceğim, zararımdı.
1: İbo ne daha sırıttı? Bizim bu namdanı ölünceli kirişi var mı?
0: Haa! Kızın ne önlüyor, kın soru sevonarak ürenge edilmişsin.
1: Ne? Oce, sakın o kırıcı mı alabildin? Ne?
0: Ay ya, oce kendi sumağı ne hındırdı, ne yandı ya? Ne yandı ya?
1: Oy, İbo, tansiyle ödeyeceğim, bu da hangum namdanı mı anlandı mı?
0: 예.
1: 이구야야 사람 웃기고 앉아있다. 이구야야. 당신 저 등을 통해다가 한번 얼굴을 비춰봐. 어디 그게 바람 피우게 생긴 상처인가? 어이구.
0: 이제 내 옷이 생겨가지고. 내가 바람 피우려고 했는데. 당신은 지금 아찔해가지고 어디 정찰 보냈구나.
1: 그래. 남자 하나도 그래 저 아슬해 가지고 저 먼데 버린다는 사람이 한국 남자를 만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여기 또 사람 우리 잡고 저기도
0: 이거 뭐
1: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래 이게. 아니 그래 지금 남자 지금 저기 다사는 게 시간 남자 어디 있는가 이게
0: 뭐 그런 대수구만 그냥 얘 지금부터 내날 거분거분 들어서 크게 변신할 수 있을구만
1: 무지개 당신만 들면 크게 변신할 수 있다?
0: 예.
1: 어서 줘.
0: 당신이라 내 맛이 깼습니다.
1: 아, 그것이 말을 못한데.
0: 이러면 이년만 지나게 되면 내 당신한테가 난치료로 한 살 써줄 수 있고 내 나라 한 살 써줄 수 있구만. 어떡해. 무슨 무지 흔들흔들하지.
1: 야, 흔들흔들하.
0: 구두사지.
1: 야, 구두사. 그래, 당신들이 무슨 방법으로 그게 변신한다 그래. 야, 한번 말해보라.
0: 정말 내 맛이 깼습니다.
1: 아, 그것이 말을 못한데, 그지?
0: 이래 무지 쌤도.
1: 아, 내 말 들어봤는데 그치? 당신이 말해 그래 바오 있어 없어?
0: 바오라는 게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1: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0: 무지개 무지개
1: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0: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1: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0: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1: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0: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1: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0: 무지개
1: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0: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내 당신하고 가짜 이혼한 다음에 한국 남자하고 가짜 이혼하고 한국에 가서 뭉쳐가면 가득 벌어 가지고 와서 다시 당신하고 등기라고 살면 이게 뭐먹고 알몸이 되는 모임이지?
1: 아 이봐 이봐 리혼이 리혼이지 가짜 이혼한 게 어디 있는가? 야?
0: 이거 없어 지금 세월에는 꼬어 잡는 게 뭐라고 돈을 버는 게 장대했구만 아 어찌기는 못 가네 진짜 고서 이렇게 안다 공부를 지금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1: 야 이게 낫다 아 우리 무지개 모자라서 그래 무지개 모자라서 야? 아이고 당신 달라지고 우리 전화번호도 살지 싸빠든지 어? 적산들 모시는 거 이뻤지? 아니 무지개 모자라서 무지개 모자라서
0: 이뻤어 이 집이 우리 집임도 우리 이렇게 아이 벌어가지고 언제 뭉치도록 쌓아가지고 이 새집을 쓰고 살겠습니다 예?
1: 그래 당신 말 맞다 난 이게 가짜지냐?
0: 진짜라니
1: 무지개 진짜라고?
0: 마 아이 가짜 가짜구만 가짜 무지개
1: 저 이뻐
0: 예?
1: 그래, 저기 저 사람이 당신 손 쥐다 못지게
0: 뭐야, 못지게 하구만
1: 그 다음에 그 뽀뽀하던
0: 야, 아줌마 이게 당신 입이지, 내 입인데
2: 대사요!
1: 야, 이게 무슨 개팔인지 모르겠다, 이게 야 조심해다, 내 이 안에서 다 들린다, 이
2: 대사요!
0: 예, 나와줘!
2: 이 문숙실에 전 이 오팔이라고
0: 사장님 예. 들어와요
2: 네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거 금방
0: 아니 그럼 제가 한국 분들은 천혜로 반갑을 한다 그 말이에요
3: 아 이거 진리합니다
4: 그래도 뭐 같은 값이면요 천혜가 많이 낫죠
3: 아 그래요?
0: 그래서 사장님
3: 예.
0: 사실 우리 같은 날 처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처녀예요
3: 저 예. 금방 아들이 있다고 하셨죠?
0: 아 저 나는 내 길에다 준 애예요 사실 저도 결혼했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남자 구실 못하니까 이혼했어요
4: 아 그런 일이었구만 저희가

0: 아이고 은수씨.
1: 예.
0: 힘들었겠네요.
1: 사장님 보다시피 사는 주제 말이 아니에요.
2: 아니 아니 뭐 이만하면 괜찮아요 이거.
1: 어떻게 괜찮아요?
0: 자 은수씨.
1: 예?
2: 아이 그 은수씨는 참 이뻐요.
1: 어머.
2: 너무너무 육감적이고
0: 매력적이에요 이거.
1: 신고께 생겼어. 그러나 밤새는 싸가운 것보다 진건 게 낫지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좀 그저 진건 것만 골라먹는 말이요.
0: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선생연분이군요. 아니에요?
1: 예.
0: 자 여기 앉아서 천천히 얘기하세요.
1: 예.
0: 앉으시지?
1: 예.
0: 저것들은 또 붙어앉았군요.
2: 아니 저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게?
1: 어떻게 뒤에요?
0: 예?
2: 뒤에요?
1: 우리 집엔 뒤 어떻게 많은지 그것도 좀 남자는 집이라고 그런지 영설이 없지요.
0: 참 은숙 씨는 얘기도 재미나게 하시는군요. 더 매력적이고 서력적이고
2: 아이고 유머감도 대단하네.
0: 자 은석 씨.
1: 예.
0: 성냥 좀 있어요?
1: 아 예.
2: 아 저희 비둘기 여기 있었구만. 어서. 아니 저 사람은 누군데?
3: 아 놀라지 마소. 난 이 집의 신랑이에요.
2: 신랑이요?
1: 아니 사장님
2: 그냥
1: 저분은 저희 친오빠인데 저기 가끔씩 저렇게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2: 예?
3: 아니 무슨 일이 내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1: 나 이제 조금하세요. 정신 안 가라고 정신 안 가면 영토 안 하는 거
2: 야 괜찮아 보다 그럼 내 새끼다.
0: 실례합시다 오늘.
1: 사장님.
2: 사장님.
0: 예.
1: 내가 팔자는 어떤 일이 저한테 병신 남편 만나 그렇게 고생했는데 병신 나쁜 오빠까지 이렇게 애를 먹이요.
0: 이수기
2: 서러워 마세요.
3: 아이고 그 말을 안 용서 먹겠다. 맛있구나.
0: 은숙씨.
1: 예.
0: 금방 보니까나 은숙씨는 참 힘들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있는 일껏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한국 수석을 가르쳐 믿게 내주겠어요.
1: 사장님. 사장님만 믿어야
0: 했어요. 저 역시 한가지예요. 미숙이. 보니까나 이거 집에서 잘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1: 예?
0: 자 이럽시다. 제 한국에 좀 전화 좀 할까?
1: 아니 내 손이 있어요.
3: 한번 지금 우리 전화자 전화칠 돈 내고 치고.
0: 아 그래.
3: 아이 물러 하고 사람 돈 가져 돈 내놓고 치고.
0: 하하이
3: 어 이거 빨리 내놓고 치고.
0: 대.
3: 이거 미치겠는데
0: 이렇게
3: 이건 신고 중하여
4: 중화인민공화국 오, 요 새끼 이제 보니까 한국 사람이라 국사인 줄 아니오? 야, 네 이제 보니 극작품이라 이런 새끼니까.
3: 나이, 이만.

네, 프로 시작함에 있어서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인연이란 어떤 인연을 생각하는지요? 아마 진정한 인연이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 세월이 흘러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인생에 찾아왔다면 당신은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를 가진 겁니다.

때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사실 각자의 삶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측은지심을 가져보세요. 미움도 원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 만세라는 말도 있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곧 나를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길입니다. 오늘도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행복한 삶이란, 또 어쩌면 행복이란, 만족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면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건 행복한 삶입니다. 네, 우리의 불행은 결핍에 있기보다는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결핍감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상대적인 결핍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네, 첫째는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는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라든가. 셋째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라든가. 또네 번째는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또 다섯째는요, 연설을 듣고도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즉, 그 말은요, 행복의 조건들은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행복은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안에서 생긴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 리란 가수의 노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타령.

직업에 자립한다는 거,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선다는 거, 네, 자신 존중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을 의지하도록 자꾸 격려하는 행동은요, 네, 부모가 아이를 능력 있는 개체로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아이들이 태어나서 맨 처음 자신감으로 두 눈이 반짝거리는 것은 언제일까요? 네,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해놓고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엄마, 이거 내가 해냈어. 네, 참으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점입니다. 아, 가끔은요, 부모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많이 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끔은 해보게 됩니다. 네, 리상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흘러 흘러.

네, 시련과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아이들이 발을 굴러 바퀴를 돌리는 게 힘들어서 자전거 타기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맘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좌절. 작은 시련과 좌절은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가능해진다는 경험을 아이에게 안겨주는 값진 교육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 이 음악이라는 것은 신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을 시키는 형체 없는 기묘한 색깔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은 삶의 자양분이 됩니다. 음악은 또 마음속 상처에 대한 가장 좋은 이야기 아닐까요?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에서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고 그 가사들을 해석하면서 나 또한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음악은 듣기도 하면서 보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은 참 신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던 음악은 언젠가를 떠올리게 하는 좌표가 되고요.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한 사람의 고통을 보듬어주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성룡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비암산 신달래.

날마다 마음을 피워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목표를 만드시고요. 내 목표가 없으면 나태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변강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가을 남자.

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라고 할 테지만요. 생각해보면 내게 겨울마다 양식이 되어준 고구마에게, 또 매 순간 가슴을 채워준 신선한 공기에게, 언제나 웃는 꽃에게 고마움을 전해봅니다. 또 추운 겨울을 지내고도 순백으로 피어나는 몽련에게, 내 안의 단순성을 일깨워주는 첫 민들레를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네,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고 감사함이 있지 않을까요?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1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상어 때만 오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하고 크게 중얼거렸다. 만일 상어 때가 달려들기나 하면 저놈이나 나나 끝장이다. 그래,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가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나만큼 녀석과 겨루면서 싸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하긴 젊고 튼튼하니까 틀림없이 더욱 잘 버티겠지. 더욱이 그의 아버지는 어부가 아니었던가. 그렇기는 하지만 뼈 타박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일까. 나도 모르겠다. 나는 뼈 같은 것은 다쳐본 일이 없으니까. 해가 저물자 로이는 자신감을 북돋우려고 애를 썼다. 옛날에 카사블랑카의 어떤 술집에서 그 부두에서는 가장 힘이 센 시엔푸에고스 출신인 몸집이 거대한 검둥이와 팔씨름을 하던 일을 회상을 해보았다. 둘은 서로 테이블 위에 분필로 줄을 그어놓고 그 위에 팔꿈치를 갖다 대고 팔을 세우고 손을 꽉 잡은 채로 하루 낮밤을 꼬박 버티었다. 서로가 상대편의 손을 테이블 위에 넘어뜨리려고 애를 썼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걸었고 그 사람들은 석유 등잔불 밑에서 들락거리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상대방의 팔과 손 그리고 얼굴을 바라다 보았다. 시작한 지 8시간 뒤에는 심판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4시간마다 심판을 바꿨다. 그의 손톱에서나 상대방의 손톱에서나 피가 흘러나왔다. 둘은 서로 상대방의 눈과 손, 팔을 쳐다보았고 돈을 건 친구들은 초초하게 방을 들락거리며 높은 의자를 벽에 붙여놓고 거기 앉아서 승부를 지켜보고 있었다. 밝은 파란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판자벽에는 램프의 불빛에 따라 그들의 그림자가 벽 위에 비쳤다. 검둥의 그림자는 거대했다. 바람에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 거대한 그림자도 따라 흔들렸다. 밤새도록 승부는 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검둥이에게 람주를 먹이고 담배를 붙여주었다. 람주를 한 잔 마시고 나자 검둥이는 엄청난 기운으로 로인을, 물론 당신은 로인이 아니었고 산티아고 선수였지만 거의 3인치나 아래로 내리눌렀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다시 팔을 일으켜 세웠다. 그때 로이는 이 훌륭한 대력사인 검둥이를 피자비를 하는 데는 좋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였다. 왼손으로도 몇 번 시합을 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왼손은 언제나 반역자였다. 하라는 대로 주인의 말을 듣진 않았다. 그래서 로이는 왼손은 믿고 있지 않았다. 해가 높이 뜨면 손이 따스해져서 좋게 되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밤에 너무 추워지지만 않으면 또 쥐가 일어나진 않겠지. 그런데 오늘 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마침 마이애미로 가는 비행기 한 대가 머리 위로 날아갔다. 그 그림자에 놀란 날치대들이 야단법석을 치듯 뛰어오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렇게 날치들이 많으니 반드시 돌고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로이는 몸을 뒤로 젖히고 줄을 한 번 당겨보았다. 고기를 좀 끌어당길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여전히 끄떡도 없었다. 줄은 금세라도 끊어질 듯이 물방울을 튕기며 팽팽해졌다. 배는 계속해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로이는 비행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취를 따라가며 바라보았다. 배가 더욱 초록빛으로 보였고 또 그들의 줄무늬와 보랏빛 점들이 보이고 때를 지어 돌아다니는 것이 훤히 보인다. 그런데 어째서 어두운 물속에 사는 속도가 빠른 고기들은 자주색 등을 가지고 있고 또 대개 자주색 줄무늬와 반점이 있는 것일까. 물론 돌고래는 실제로 금빛이니까 초록빛으로 보일 것이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황하류역 생태보호 및 질 높은 발전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둘째, 황하의 장기적인 정비와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황하는 물량이 적고 사토가 많으며 물량과 사토가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황하를 정비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록 여러 해 동안 황하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지만 황하의 잠재적인 수해 요소는 여전히 예리한 검이 머리 위에 매달려 있듯이 경각성을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황하가 장기적으로 범람하지 않도록 보장하려면 반드시 물량과 사토의 관계를 조절하는 이 핵심적인 문제를 단단히 들어줘야 합니다. 물량과 사토를 조절 통제하는 기재를 완비하고 여러 관리 부문이 제각기 관리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물길과 범람원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정비 프로젝트를 실시해 황하 하류의 침적을 완화시키고 황하 연안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수자원의 절약과 집약적 利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황하의 수자원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태 건설을 하려면 물을 써야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우리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물을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곡물의 양을 보고 수제비를 뜯어넣듯이 어디까지나 수자원의 수용 능력을 봐가며 도시 규모, 토지 규모, 인구 규모, 산업 규모를 계획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수자원을 가장 큰 강제성 교재로 삼고 인구, 도시와 산업의 발전을 함대하게 계획하고 불합리한 수자원 수요를 단호히 억제하며 수자원 절약 산업과 기술을 적극 발전시키고 농업의 용수 절약을 적극 추진하며 전 사회적인 물절약 행동을 실시해 용수 방식이 조방적인 데로부터 절약적이고 집약적인 데로 전환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황하류역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8월 26일에 열린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나는 각 지역에서는 비교 우위를 발휘해 질 높은 발전의 동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하 연안의 각 지역에서는 실제로부터 출발해 물이 적합하면 물에 의거하고 산이 적합하면 산에 의거하며 식량이 적합하면 식량에 의거하고 농업이 적합하면 농업에 의거하며 공업이 적합하면 공업에 의거하고 상업이 적합하면 상업에 의거해 지역 특색 있는 질 높은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삼강원, 기련산 등 중요한 생태기능 지역은 산업 경제를 발전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들에서는 주로 생태를 보호하고 수원을 보존해 더욱 많은 생태 제품을 창조해야 합니다. 하토 관계 지역, 분위 평원 등 식량 주산지에서는 현대 농업을 발전시켜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지역 중심 도시를 비롯한 경제 발전 조건이 좋은 지역에서는 집약식으로 발전해 경제와 인구의 수용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빈곤 지역에서는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민생 보장과 개선에 진력해야 합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며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황하 문화를 보호 전승하고 고양해야 합니다. 황하 문화는 중화 문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중화민족의 뿌리이자 넋입니다. 황하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추진하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귀중한 유산을 잘 지켜야 합니다. 황하 문화에 깃들어 있는 시대적 가치를 깊이 발굴하고 황하의 이야기를 잘 알리며 역사의 맥을 이어가고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정신적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보면서 속상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저는 아이가 꾹꾹 눌러 그린 진정성을 보고 정성이 가득 담겨서 정말 예쁘네요 라고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가 매일 밤 잠들기 전 조금씩 그렸고 자기만의 상상 속 세상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번 고쳐 그렸다고 하더군요. 네. 보통 동물 새끼처럼 부드럽고 곱다고 칭찬할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면 거칠고 투박해 칭찬할 구석이 없지만 어미 고슴도치에게는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누군가 이 거친 새끼를 부드럽고 곱다고 칭찬해주면 어미는 크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이 자연의 모습을 비유로 만든 속담의 진짜 의미는 누구나 자기 약기는 자그마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남을 따뜻하게 칭찬해주면 기쁘고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뛰어나지 않고 서툴러 보이는 결과물이라도 본인이 정성을 쏟아 만든 것이라면 작은 칭찬 한마디가 큰 위로와 기쁨을 선사한다는 선조들의

듯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은 취미로 작은 화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화려한 꽃이 피는 희귀 식물이 아니라 잎만 무성한 평범한 식물들이지만 지인은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쪼이며 정성껏 돌봅니다. 주변 사람들은 꽃도 피지 않는 평범한 식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지난 주말 제가 집에 방문했을 때 화분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정성껏 돌보니 싱싱하게 잘 자랐네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굉장히 기뻐하며 각 화분마다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지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흔한 잎식물일 뿐이었지만 지인에게는 소중한 취미이자 정성의 결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 역시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하마마다 하면 좋아한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은 여름철 어떻게 더 과학적으로 낮잠을 잘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름철은 날씨가 더워 사람들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졸음이 밀려옵니다. 낮잠은 몸과 마음에 잠시나마 휴식을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낮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 낮잠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책상에 엎드려 자면 피로가 풀릴까요? 왜 가끔은 낮잠 후 오히려 더 피곤해질까요? 네, 낮잠의 좋은 점은 과학적인 시간에 기반합니다. 연령대별로 필요한 시간이 크게 다릅니다. 학령 전 아동은 뇌 발달을 위해 비교적 긴 낮잠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과 성인은 20분에서 30분이 적당합니다. 로이는 밤에 잠이 얕기 때문에 낮잠은 15분에서 30분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 낮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밤에 충분히 자고 낮에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낮잠을 자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밤에 충분히 자지 못해 낮에 졸음이 심하다면 적절한 낮잠이 필요합니다. 단, 반드시 시간을 엄격히 조절해 깊은 수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럼 낮잠 후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잠이 30분을 넘으면 쉽게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알람 소리나 외부 자극으로 깨어나면 뇌가 즉시 깨어있는 상태로 전환되지 못해 어지러움, 멍함, 무기력감 등의 불편함이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낮잠 시간이 너무 늦은 경우, 예를 들면 오후 3시 이후, 점심 식사를 너무 많이 먹었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경우, 책상에 엎드려 자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등도 낮잠 후 더 피곤해지는 흔한 원인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올바른 낮잠입니다. 네, 로인들이 넘어지는 것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락상은 우리나라 로인들의 가장 흔한 부상 류형으로서 로인들의 골절을 초래하는 첫 번째 원인이자 로인들이 부상으로 사망하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로인들이 넘어지는 것은 자신이 조심하지 않거나 땅이 미끄럽거나 운이 나빠서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인이 넘어지는 것을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질병 예방 통제의 전문적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로인이 넘어지는 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일입니다. 로인들은 안전

역량을 최우선으로 하고 능력에 맞게 행동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운동 전에는 개인의 운동 능력, 신체 기저 질환 및 신체 활동 정황을 평가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식과 강도를 과학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운동 전에는 몸을 풀고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할 때는 무리하게 운동을 하지 말고 악천 후에는 야외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네, 로인의 락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 기능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인들은 균형 기능 훈련을 할 때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지지물을 잡고 하다가 손을 놓는 것으로 정적인 자세에서 동적인 움직임으로라는 원칙을 따를 수 있으며 처음부터 난이도가 높은 균형 기능 훈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발로 서기, 앞발의 뒤꿈치와 뒷발의 앞코를 맞대고 일자로 서기, 몸을 좌우로 흔드는 어뚜기 훈련, 직선으로 걷기, 옆으로 걷기 등을 통해 단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 근육과 코 근육이 힘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로인들은 느린 속도와 점진으로 근력을 훈련할 수 있으며 맹목적으로 고강도 높은 하중의 근력 운동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 뒤꿈치 들기, 다리 뒤로 들기, 다리 옆으로 들기, 쪼그려 앉기, 앉았다 일어서기 연습, 앉은 자세로 다리 올리기 등을 통해 운동할 수 있습니다. 때 다진 채소를 넣을 수 있으며 샌드위치를 만들 때 상추를 몇 장 추가하고 달걀 요리를 할 때 록생잎 채소를 넣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채소를 장에 찍어 먹깁니다. 민들레, 상추, 청경채, 고수, 쓴 채소 등을 소스에 찍어 먹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기에 적합합니다. 고기 향을 통해 채소의 풍미를 향상시키고 쓴맛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 만들기입니다. 도마도 달걀국, 버섯국을 끓일 때 완두콩 끝을 한 움큼 넣고 샤브샤브나 국을 먹을 때는 시금치, 배추, 쑥갓, 상추 등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에 추가합니다. 록생잎 채소가 반드시 채소 요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두를 빚을 때 록생잎 채소의 비율을 높이고 채소 전을 만들 때 시금치나 청경채를 섞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소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지, 교양의 성지로 힘써 구축함으로써 더욱 많은 로인 군체가 연변에와 품격 있는 생활을 안락하게 누리고 행복한 로년을 즐기도록 흡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일 경심양로원에서 선호하여 재활구역 활동실을 둘러보고 입주 규모, 비용 구성, 일상 운영 등 상황을 상세히 묻고 나서 양로원이 지능형 감시 설비를 보급한 데 대해 긍정을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간 양로기구는 양로봉사체계의 중요한 보충으로서 대중의 다양화되고 다층차적인 양로 수요를 만족시키는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능화 봉사 수준을 가일층 제거하고 양로 봉사에서 지능 설비의 보조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하며 실시간 데이터에 의탁해 간호 방안을 동태적으로 최적화하고 잠재적 우환을 미리 발견하고 제때에 알려줌으로써 가족이 진정으로 시름 놓고 따뜻함을 느끼며 안심하게 해야 합니다. 안전생산조체 책임을 엄격히 시달하고 안전우환을 상시화로 조사 정돈해야 하며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을 철저히 방치해 로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고 마음 놓고 식사하며 편안

0: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학가도 문화사회구역 상감식 사회구역 양로봉사센터는 주간 돌봄 식사 도우미 및 목욕 도우미, 재활 간호 등이 일체화된 의료 양로 결합형 양로봉사센터입니다. 호가복은 센터의 각 구역을 둘러보고 시설 배치, 간호봉사 표준, 식단 영양 배합 등 상황을 상세히 로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주간 위탁 관리, 단기 위탁 양로 재활 물리 치료 등 봉사를 잘하는 토대 위에 의료 보조, 간호, 가정 봉사, 만성 질병 방문 점검 등 주문식 봉사를 혁신적으로 출시해 관할 구역 로인들의 가까운 곳에서의 양로, 편리한 양로, 품격 있는 양로의 현실적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주거형 건강양생업태를 탐색 발전시키고 부대시설을 가일층 보완하며 간호봉사를 최적화하고 지방특색이 짙은 건강양생 특색체험 대상을 더욱 많이 출시해 더욱 많은 외지로인군체가 이곳에 와 비서 및 주거형 양로를 하도록 흡인해야 합니다. 우리시 양로봉사센터 대상은 이미 주체공사 건설을 완성하고 준공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현장에서 기능 배치, 부대 시설 및 운영 준비 등 상황을 상세히 로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가능한 앞당기고 다그치는 것을 견제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서둘러 완성해 대상이 하루빨리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주변 병원의 전체 이전 사업을 동시에 잘 틀어쥐어 량질의 의료 자원과 양로 봉사의 빈틈없는 연결을 추동해야 하며 양로 더하기 의료, 양로 더하기 문화 관광 등새 업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로인들의 심신 특징에 적합한 건강 양생 상품과 레저 대상을 더욱 많이 개발하여 단일 양로로부터 의료와 양로 융합외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연변 휴양원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체 계획, 공사 기간 배치 등 상황을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동시 추진 방식으로 전 단계 중요한 업무 처리를 서두르고 막힌 곳과 어려운 점을 제때에 소통시키며 사회 자본의 유치에 힘을 쏟아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연변 사회복리원 제3분원, 연길시 사회복리원을 찾아 거주 환경, 식사 조건, 부대 시설을 살펴보고 침상 공급, 인원 입주, 일상 돌봄 등 상황에 대해 상세히 로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수곤란 인원은 처치가 특수하고 형편이 어려운 바 그들을 섬세히 보살피는 것은 민생 보장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따뜻함을 전달하는 생생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밀화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일상 돌봄, 식사 및 일상 생활, 건강 관리 등 봉사를 세분화하고 보완해 편안하고 쾌적하며 따뜻하고 조화로운 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특수곤란 인원들이 적절한 안치 및 정성어린 돌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양로사업과 양로산업이 협동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들의 양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고 귀속감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의 거주적합 지수를 안정적으로 제고하며 인구 유입을 효과적으로 흡인하는 면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각현 시와 각 관련 부문은 연변에서의 휴양 대상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견인으로 삼고 현지의 자원 천부에 립각해 특색 우세를 깊이 발굴해야 하며 상품 공급을 가일층 풍부히 하고 봉사지를 제고해 양로와 의료, 문화 관광, 체육 등 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주거형 건강 양생 산업을 현역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새로운 성장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외 교류를 추진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하며 문화관광 건강양생 선도기업, 유명 양로봉사기구 및 의료건강집단과 고빈도로 접목해 연변의 구역, 자원, 정책 등 면에서의 독특한 우세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일련의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서둘러 추진해 주거형 건강양생 산업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소비 시나리오를 풍부히 해야 합니다. 우리주의 비서 삼림, 온천, 중의약, 민속 등 량지대 자원에 의탁해 풍경구와 명소, 의료기구, 변경마을 등이 양로기구와 협력하도록 주동하고 1년에 비서 건강양생, 중의약 건강양생, 향촌 건강양생, 온천 건강양생 등 업태 상품을 개발해 주거형 건강양생 브랜드의 식별도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선전과 고객 유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진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종점 관광객 원천지를 정밀하게 겨냥하고 현지의 로인 관련 단체 및 대형 여행사와의 연결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삼림 건강양생, 민속체험형 관광 등 우수 로선을 정밀하게 추천해 더욱 많은 로인 군체가 연변에 모여 연변을 마음껏 유람하고 연변에서 즐겁게 거주하도록 흡인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원길보,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조직 속 관련 부문 및 시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 미식회 2026 중국 연길 바비큐 미식 축제가 7월 10일 막을 올렸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 귀빈들과 제3회 바비큐 대회 및 제1회 연길 바비큐 미식 대회 심사위원, 참가 선수들이 육속 연길에 도착해 바비큐 축제에 함께했습니다. 지난 9일 연길 공룡 온천 호텔 등록 현장에서 기자는 10여 명 삼일꾼과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온 귀빈과 참가 선수들을 위해 등록, 물품 수령, 숙소 배정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념품도 전달하며 연길의 따뜻한 정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3회 바비큐 미식 축제는 중국 요리협회와 시 상무국, 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며 미식의 도시 연길 중국을 감동시켜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을 주제로 했습니다. 시 상무국 대외무역과 책임자 김현우는 2026 중국 연길 바비큐 미식 축제는 한개 대회, 한개 전시, 두개 포럼을 핵심으로 운영되는데 연길 바비큐를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해 전국 음식업계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 이번 행사를 통해 연길의 우수한 식재료와 음식업체가 전국으로 진출하는 한편 위지의 우수 외식 브랜드를 연길로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홍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뤄나가겠다고 했습니다.
0: 7월 8일 시 사법국에서는 법률 명백인 골간 전문 양성반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각 촌과 사회구역의 법률 명백인 골간 137명이 이번 양성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양성은 기층 사회 관리의 실제 수요에 맞춰 실용성과 현장성을 갖춘 두 가지 핵심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반사교 전문 강의에서는 전국 교육 전환 전문가이고 성교육 전환 지원단 성원이며 연길 사랑의 집 골간 성원인 조영걸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교의 은폐 수법과 주요 특징, 사회적 위해성을 설명하고 기층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예방 요령을 집중 교육해 참가자들의 사교 식별 능력과 위험 예방 능력, 기층 안전 수호 역량을 한층 높였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 법치의 세 장을 열고 법치로 민심을 적셔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는 시법원 삼일꾼이 법치 건설의 새로운 과제와 요구에 맞춰 15차 5개년 계획 법치 건설의 전반적인 배치와 기층 법률 보급 사업의 중점을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알기 쉽고 생활 밀착형 방식으로 상시적인 법치 선전 강연을 전개해 법치 의식이 주민들의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시사법국 법률보급 및 의법관리과 과장 주희양은 연길시 사법국은 앞으로도 법률 명백인 양성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층 법치의 최말단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법치 봉사를 기층까지 확대해 평안 연길 건설에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1: 7월 1일부터 불화통화 음악 분수 공연이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음악 분수는 10월 7일까지 운영되며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하루 한 차례 공연이 펼쳐집니다. 명절 기간에는 공연 시간이 탄력적으로 연장되며 강풍이나 폭우 등 악랄한 기후 또는 기타 특별 상황이 발생하면 공연은 중단됩니다. 음악 분수 워터쇼는 연길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연길 당신이 있어 더욱 빛납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붉은의 변강 비춘회 등 3개 음악 세트를 번갈아 선보이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아랍원데에 의하면 음악 분수는 연길대교와 연서교 사이 불화통화 수면에 조성되었으며 길이 158m, 너비 12m 규모입니다. 최고 높이의 물기둥은 100m에 달하며 첨단 제어 시스템을 통해 음악과 조명,

0: 수 움직임이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공인에서는 천하를 누비는 용, 하늘을 떠받치는 옥기둥, 꽃이 만발한 부귀, 천수관음 등 다양한 물춤 연출을 선보여 웅장한 장관과 화려한 시각 효과를 자아냅니다. 8월 1일에는 건군절 특별 공연이 마련되며 군가로 구성된 음악 분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한화와 조선어로 고대 시가를 알아보는 쉽게 읽는 고전시 시간입니다.
1: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김수아가 인사드립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현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고전시 배워갈 남수아가 인사드립니다.
0: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소식의 혜숭이 그린 춘강 만경을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1: 惠崇 춘강 만경 苏轼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 蒌蒿满地芦芽短 正是河豚欲上时 惠崇 춘강 만경 苏轼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惠崇春江晚景苏轼竹外桃花三两枝春江水暖鸭先知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
0: 네,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숭이 그린 춘간 만경을 보고 소식 대나무 숲 넘어 복사꽃 피기 시작하더니 봄 기운 가득한 강물 오리가 먼저 안에 물속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 싹 돋으니 바야흐로 보고때 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친구들, 시의 제목을 보면 알듯이 이 시는 소식이 혜숭의 그림을 보고 쓴 재화시입니다. 재화시는 고대에 유행하던 예술 기법으로 그림의 여백 부분에 화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시를 적어서 넣는 방식으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어서 시와 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1: 순간 만경, 즉 봄날 강의 저녁 풍경을 그린 혜숭의 그림은 지금까지 전해오지는 못했으나 소식의 시가 남아 혜숭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3: 혜숭은 복근성 근양사람으로 송나라 초기와 화수입니다. 정해지는 바에 따르면 복송 초기에 9명이 승려가 시문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이 중에 혜숭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0: 네, 그의 오은시는 뛰어난 구절이 많아서 널리 전해졌고 특히 산과 강의 경치에 날짐승들과 들짐승을 더한 혜숭 소경이라는 독특한 화풍은 후세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안석은 그의

0: 사람을 극찬하면서 화가들이 수두룩하나 만년의 해숙만이 내가 최고로 인정하느라 라고 칭송하기도 했다네요.
1: 광역화의 도화 겸 문지에 해숭은 소경화 즉 화첩이나 선면에 그리는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데 특히 겨울철 물가의 쓸쓸하고 황량한 풍경을 다른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였다 합니다. 해숭이 그린 순간 망경을 보고 이 시는 소식이 1085년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지은 제화시입니다. 그런데 소식은 왜 해숭의 그림에 시를 썼을까요? 둘이 만난 적이 있나요?
0: 글쎄요, 둘이 만난 적이 있을까요? 해숭은 소식보다 약 70년 전 인물로 두 사람은 교류가 없었습니다. 소식은 해숭의 유작을 보고 감흥을 받은 거였습니다. 원풍 8년, 즉 방금 소현 친구가 얘기했던 1085년 소식이 황조 유배에서 벗어나 번양으로 돌아가던 중이 그림을 보고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기 소식은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봄의 생기를 포착했던 것입니다. 이 시에서는 그의 정서적인 암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1: 중국 고대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문학가, 서예가, 화가 중한 사람으로 꼽히는 소식은 간결한 필치로 생동감 넘치는 이른 봄의 풍경을 그려내며 한편으로는 그림의 본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실제 그림을 보는 듯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림의 경계를 넘어 화풍 너머의 뜻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림의 본래 의도를 재현하는 동시에 그 경지를 확장하고 심화시켜 자신의 포부와 시대적 풍경을 담아냈습니다.
0: 네, 강변에 대나무가 자라고 그 한쪽 복사꽃이 이제 갓 피기 시작합니다. 강변 언덕에는 물속이 파랗게 돋아나 있고 갈대싹은 이제 뾰족뾰족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이로 보이는 물에는 오리 몇 마리가 헤엄치면서 다니고 있었답니다.
1: 소식의 시를 통해 해숭의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해숭은 아마도 이른 봄의 경물을 통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그림에 담으려 했을 것입니다.

0: 네, 그럼 먼저 어느 친구가 양만디엣이 작은 돈못을 읽어보겠습니까?
1: 제가 읊어볼게요. 小池, 양만리, 泉眼无声心细流, 树阴照水爱晴柔, 小荷才露尖尖角, 早有蜻蜓立上头. 小池, 양만리, 泉眼无声心细流였지만
0: 정교한 그림과 같이 글자마다 진주처럼 빛나며 시인이 자연 만물을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맑은 샘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죠.
1: 맞습니다. 옹날샘은 가는 물줄기 아끼듯 소리 없이 흐르고는 시 전체의 시작이자 분위기를 경설하는 구절입니다. 물은 본래 자연물이고 소리 없이 흐르는 것이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인 양만리는 여기에 풍부한 감정을 부여했습니다.
0: 네, 그래요. 아끼다라는 글자가 핵심으로 무정한 것을 유정하게 변화를 시켰죠. 이 작은 샘물이 솟아나는 가는 물줄기를 아껴 너무 빠르게, 너무 시끄럽게 쏟아져 일찍 고갈될까 염려하는 뜻입니다. 아주 섬세한 의인화 기법입니다.
1: 동시에 소리 없이라는 두 글자는 극도로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가는 물줄기의 형태와 완벽하게 어울려져 세상의 소란과 멀리 떨어진 마음을 가다듬어야만 깨닫는 미시 세계임을 암시합니다.
0: 네, 마치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야만 간신히 들리는 물소리를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세함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0: 것이야말로 양만길씨의 큰 특징이 아닐까요?
1: 이 소리 없는 가늘 물줄기 속에 생물이 아낌이 담겨 있었군요. 구들 나무는 풍경 아껴 물의 그늘을 들여내는 나무 그림자, 물, 햇살이 어울려져서 부드러운 그림을 그려내네요. 이 구절은 앞 구절의 고요함을 이어가며 시선을 조금 넓혀 또 다른 주인공인 강변의 푸른 나무를 봅니다.
0: 그리고 또 아래 구절에서 보면 나무 그늘이 물에 비춘다는 것은 맑은 날이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물결 위에 얼룩져 비춘다는 뜻입니다. 첫 구절에서 아끼다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이 그의 홍하듯 두 번째 구절에서는 사랑한다는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친구들, 사랑하다라는 글자 역시 시인의 강한 주관적 정서 투사가 담겨 있는데요. 나무 그림자는 화창한 하늘 아래 물결 위에 부드럽고 맑게 반짝이는 빛 때문에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서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1: 햇살의 화창함과 물결의 부드러움이 어울림이 티없이 완벽하여 여름 특유의 덥지도 춥지도 않은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고요한 그림 전체를 순간적으로 생동감 있고 생기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小池, 양万里, 泉眼无声, 细细流.
0: 우리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양만디는 어찌하여 이토록 동심이 가득하면서도 아름다운 식구를 쓸 수
1: 있고 열중했고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0: 네, 양만디가 영조령룡의 부사로 발령받던 해에 금나라에 저항할 것을 주장하던 재상 정준이 영주로 유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정준은 단지 명장뿐이 아니라 깊은 학문적 성취를 가진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양만희는 정준을 오랫동안 존경해왔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 방문하려 했는데요. 세 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했다네요. 그리고 장준은 그 편지를 보고 네, 친구들, 작은 변모 일시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한 줄기

0: 이렇게 인민의 건강을 소화하는 사천과 소장의 경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에는 군사 전문가들이 해독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 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공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100년 발전 노정을 돌이켜보면 중국 공산당과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지종 함께 상생하며 같은 방향으로 동행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막스주의를 선택했기에 생겨났고 동시에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1927년 9월 모택동은 추수봉기를 용도하는 과정에서 저가 실력 차이가 너무나도 현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봉기가 엄중한 좌절을 당한 후 모택동은 중심 도시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적의 통치 역량이 박약한 정강산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촌에 가서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고 농촌으로부터 도시를 포위하고 무장으로 정권을 탈취한다는 혁명의 새로운 길을 점차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혁명의 새로운 길을 탐구한 데서 모택동은 생동한 혁명 실천으로 무엇이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인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실천이 끊임없이 추진되면서 막스주의의 중국화라는 이 과학적인 명제도 제기되었습니다. 1938년 당 6기 6차 전원회의에서 모택동은 새 단계를 논함이라는 보고를 할 때 추상적인 막스주의는 없고 구체적인 막스주의만 있다고 했고 만약 중국의 특점을 떠나 막스주의를 논한다면 그것은 추상적이고 텅 빈 막스주의일 뿐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무엇인지를 논의했다면 다시 두 번째 문제, 무엇 때문에 막스주의를 중국화, 시대화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 보겠습니다.
5: 당今世界 变革创新的潮流滚滚向前。中国的先人们早在2500多年前就认识到了：苟利于民，不必法古；苟周于世，不必徇俗。变革创新是推动人类社会向前发展的根本动力。谁排斥变革，谁拒绝创新，谁就会落后于时代，谁就会被历史淘汰。
6: 방금 우리가 들은 연설문은 습근평 주석이 2018년 4월 바고 아시아 논단 2018년 개막식에서 했던 기조 연설입니다. 민중에게 리익이 되기만 하면 굳이 옛것을 본따야 할 필요 없고 일에 유리하다면 관습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괴남자에 나오는 이 말은 만약 인민에게 리로우면 곧 예법을 따를 필요가 없고 만약 실제 상황에 부합된다면 꼭 낡은 풍속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소박한 이 말에는 실사구시의 태도와 과감히 혁신하는 정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변혁을 언급하자면 우리 문명사의 위대한 개혁가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화가 제일 재상으로 불리우는 관중입니다. 기원전 685년 관종은 제나라 제

0: 예산이 돼서 일련의 개혁 정책을 제기하고 시행했습니다. 관중의 가장 유명한 개혁 조치는 바로 관산해 염철 전매 제도였습니다. 이른바 산해는 고철과 소금을 말합니다. 염철은 당시 농업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소비품이었기에 관중 전에는 소금을 모두 개인이 생산하고 개인이 매매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품질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다음은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관자에 의하면 당시 물가는 늘 100배의 변화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도 바다 위의 작은 배처럼 큰 파도에 따라 오르내리며 파동이 심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중은 식염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을까요? 첫째는 식염은 여전히 민간에서 생산하지만 국가가 통일적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며 사사로운 매매는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판매되는 식염은 모두 나라의 표준에 부합되고 가격도 합리했습니다. 한편 국민에 대해 식염 배분제를 실행했습니다. 바로 유명한 정염제입니다. 철과 소금 정책은 기본적으로 비슷했고 모두 나라에서 특별 경영하면서 나라에 비교적 풍부한 재정 수입이 있게 됐고 백성들의 생활 필수품 공급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관중의 여러 가지 혁신 조치와 개혁 조치가 있었기에 제나라는 신속히 부유해지고 강대해졌습니다. 관중은 창고가 가득 차야 내자를 알며 의식이 충족해야 영역을 안다는 천고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제완공도 관중의 보호자가 있었기에 루차 제고들을 불러 모으면서 춘추 5패의 1인자가 됐습니다. 관중은 옛것과 낡은 풍속에 구애받지 않았기에 위대한 개혁가와 사상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옛것에만 따르는 것은 변혁을 배척하는 것이고 낡은 풍속만 고집하는 것은 혁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습근병 종석이가 말했듯이 누가 변혁을 배척하고 누가 혁신을 거부하면 그가 곧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가 곧 역사에 도태될 것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동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협력해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사천과 서정의 경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동에서 분발하자.

최근 서장자 지구여성아동병원이 세계 뇌전증 돌봄의 날 주제를 둘러싸고 실질적인 민생봉사 실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무료 진료, 학술 강연, 현장 기술 지도를 아우르는 일체화 해민 봉사를 펼쳤습니다. 주민들의 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높은 수준의 의료 봉사가 대중들의 곁에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장자치구 여성아동병원은 사천의 화서제2병원 전문가팀을 서장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공익진료와 학술지원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고원 지역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국가급 소아과 의료 봉사를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행사 현장은 질서정연하면서도 훈훈한 분위기가 넘쳐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용 교수와 유도 교수 등 서명한 전문가팀은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며 어린 환자의 증상을 꼼꼼히 듣고 신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고원 지역 어린이의 체질 특성, 생활 환경, 발병 규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환자의

개인에게 맞춤형 진료 방안과 과학적인 투약 지침 분호는 뇌전증과 각종 소아신경 질환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관련 지원 활동에 계속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무료 진료 외에 이번 행사는 학술 강습과 현장 기술 지도를 병행했습니다. 진료가 마무리된 후 유도 교수는 병원 전체 소아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뇌파 검사 실증 활용법, 소아신경계 난치성 사례 대응 등 핵심 내용을 중점으로 실제 림상 사례를 바탕으로 진료의 어려운 점과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들은 집 앞에서 국가급 소아 진료 혜택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병원 내 의료진 또한 소중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서장 자치구 뇌성아동병원은 사천과 서장 의료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우수한 전문가 자원의 고원 지역 정착을 일상화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꾸준한 의료 지원을 통해 설상 고원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수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군사 전문가들이 해독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뉴스 조작.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보복의 소용돌이에 깊이 빠져 대립 강도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앞서 러시아의 민간시설을 공격한 것에 대한 응징으로 러시아군이 이날 우크라이나 많은 지역을 집중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현재 핵심 작전 목표가 돈네츠크 지역의 크라마토르스크 슬라비안스크 도시군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주로 무인기 등 장비를 활용해 러시아 에너지 목표물을 타격함으로써 민생 차원에서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교전은 전선에서의 공방전과 후방 목표물에 대한 원거리 상호 공격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고강도 대립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선에서는 러시아가 지상 진지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3일 러시아군이 전선 전체에서 계속 공세를 펼쳐 루간스크, 자포로주에 헤르소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소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리코브 소매, 드네프르페트로브스크 지역의 안전구를 설정하는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러시아군이 돈네츠크 지역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어 군사 요충지인 콘스탄티노프카를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콘스탄티노프카

북카,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등의 심층적이고 단계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한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군의 이번 진전은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다음날 러시아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며 현재 콘스탄티노프카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통제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쌍방은 상대방 후방 목표물에 대한 공습 강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인기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타격 범위를 군사시설에서 점차 에너지, 통신 기반 시설 그리고 군수 생산, 후방 물류 체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경내 목표물에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7월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수도 키예브 등 우크라이나 경내 신한 곳이 러시아군의 대규모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6월 한 달 동안 순항 미사일, 중장거리 무인기, 로봇 시스템, 전자전 장비 생산 기업, 군용 공항, 에너지 연료 시설 등 우크라이나 목표물에 5차례 대규모 타격을 가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시 다발적으로 공세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전장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정과 외교적인 고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관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기반시설 물류 거점, 군수 생산 목표물을 타격해 러시아의 보급 운송과 에너지 보급 체계를 파괴하고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높이며 전선 작전 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기반 시설을 중점적으로 공격하면서 러시아 경내 연료 공급 부족과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인 세르게이 스트로카는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조치가 전쟁이 러시아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여 러시아 국민들의 전쟁 감내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현재의 공세를 통해 다른 국가들의 신호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문제 전문가 막신 야리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지속적인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일부 동맹국들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키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장의 주도권을 공고히 장악하려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주간 작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무력은 6월 말 이후 우크라이나의 군수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고강도 타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이처럼 높은 강도의 타격은 최근 몇 년간 보기 드물다면서 이는 러시아가 군사 행동을 추진할 능력과 결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공격으로 러시아 내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속적인 공세를 통해 국내의 전장 상황이 여전히 통제 가능하다는 신호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웹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여러 전선에서 진격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동부 집단군 부대는 자포로즈의 지역 동부의 넓은 전선을 따라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고 북부 집단군 부대는 소메와 하리코브 등지에서 안정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집단군 부대는 돈네츠크 지역의 중요 거점인 홍군성 북쪽 방향으로 진격해 해당 지역 방어선의 중요 거점을 쟁탈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네츠크 지역의 콘스탄티노프카, 슬라비아 물류 보급 체계를 효과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전국의 협방 나아가 협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이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랩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 시간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연지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연지중허광부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죠. 명월구의 밤이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황영애 가수의 노래고요. 노래방 번호는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과 나 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샘.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샘. 마음의 산곳간에서 흘러나오네. 마음의 산곳간에서 흘러나오네.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아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네, 계속해서 2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송이꽃.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송이꽃. 마음의 산곳간에 곱게 피었네. 마음의 산곳간에 곱게 피었네. 인생길 한 끝까지 피어가는 꽃. 인생길 한 끝까지 피어가는 꽃. 손잡고 가꾸는 고운 꽃. 손잡고 가꾸는 고운 꽃.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네, 다음 3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마음의 산곳간을 밝게 비추네. 마음의 산곳간을 밝게 비추네.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네, 3절이 끝나고 3절의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이 되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반복됩니다.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부분. 당신과 나의 사랑. 올라감 당신과 나의 사랑은 들린다 했습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샘 얼마나죠?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의 최중심 APP, 옌지 룽메이 APP와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당신과 나 사랑 3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황하류역 생태보호 및 질 높은 발전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둘째, 황하의 장기적인 정비와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황하는 물량이 적고 사토가 많으며 물량과 사토가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황하를 정비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록 여러 해 동안 황하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지만 황하의 잠재적인 수해 요소는 여전히 예리한 검이 머리 위에 매달려 있듯이 경각성을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황하가 장기적으로 범람하지 않도록 보장하려면 반드시 물량과 사토의 관계를 조절하는 이 핵심적인 문제를 단단히 들어줘야 합니다. 물량과 사토를 조절 통제하는 기재를 완비하고 여러 관리 부문이 제각기 관리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물길과 범람원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정비 프로젝트를 실시해 황하 하류의 침적을 완화시키고 황하 연안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수자원의 절약과 집약적 利用을 추진해야 합니다. 황하의 수자원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태 건설을 하려면 물을 써야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물을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곡물의 량을 보고 수제비를 뜯어넣듯이 어디까지나 수자원의 수용 능력을 봐가며 도시 규모, 토지 규모, 인구 규모, 산업 규모를 계획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수자원을 가장 큰 강제성 교재로 삼고 인구, 도시와 산업의 발전을 합리하게 계획하고 불합리한 수자원 수요를 단호히 억제하며 수자원 절약 산업과 기술을 적극 발전시키고 농업의 용수 절약을 적극 추진하며 전 사회적인 물 절약 행동을 실시해 용수 방식이 조방적인 대로부터 절약적이고 집약적인 대로 전환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황하류역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8월 26일에 열린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나는 각 지역에서는 비교 우위를 발휘해 질 높은 발전의 동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하 연안의 각 지역에서는 실제로부터 출발해 물이 적합하면 물에 의거하고 산이 적합하면 산에 의거하며 식량이 적합하면 식량에 의거하고 농업이 적합하면 농업에 의거하며 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민생보장과 개선에 진력해야 합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대외개방 수준을 높이며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황하 문화를 보호 전승하고 고양해야 합니다. 황하 문화는 중화 문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중화민족의 뿌리이자 넋입니다. 황하 문화 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추진하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귀중한 유산을 잘 지켜야 합니다. 황하 문화에 깃들어 있는 시대적 가치를 깊이 발굴하고

광화의 이야기를 잘 알리며 역사의 맥을 이어가고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정신적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도라지 사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산새들 노래소리.

0: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도라지 사랑을 을이라는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가를 마칩니다.
1: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1번째 시간입니다.

주인은 상어 때만 오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하고 크게 중얼거렸다. 만일 상어 때가 달려들기나 하면 저놈이나 나나 끝장이다. 그래,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가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나만큼 녀석과 겨루면서 싸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하긴 젊고 튼튼하니까 틀림없이 더욱 잘 버티겠지. 더욱이 그의 아버지는 어부가 아니었던가. 그렇기는 하지만 뼈 타박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일까. 나도 모르겠다. 나는 뼈 같은 것은 다쳐본 일이 없으니까. 테이블 위에 넘어뜨리려고 애를 썼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걸었고 그 사람들은 석유 등잔불 밑에서 들락거리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상대방의 팔과 손 그리고 얼굴을 바라다 보았다. 시작한 지 8시간 뒤에는 심판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4시간마다 심판을 바꿨다. 그의 손톱에서나 상대방의 손톱에서나 피가 흘러나왔다. 둘은 서로 상대방의 눈과 손, 팔을 쳐다보았고 돈을 건 친구들은 초초하게 방을 들락거리며 높은 의자를 벽에 붙여놓고 거기 앉아서 승부를 지켜보고 있었다. 밝은 파란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판자벽에는 램프의 불빛에 따라 그들의 그림자가 벽 위에 비쳤다. 검둥의 그림자는 거대했다. 바람에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 거대한 그림자도 따라 흔들렸다. 밤새도록 승부는 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검둥이에게 람주를 먹이고 담배를 붙여주었다. 람주를 쓰러뜨리고 말았다. 시합은 무난하게 이기고 말았다. 그 뒤 몇 차례 시합을 하고서는 영 그만두고 말았다. 그때 마침 마이애미로 가는 비행기 한 대가 머리 우러 날아갔다. 그 그림자에 놀란 날치대들이 있으면 기분이 참 이상할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저렇게 높은 데서 보면 바다가 어떻게 보일까? 너무 높이 날지만 않으면 고깃대들이 잘 보일 것이다. 나도 한번 200길 높이에서 아주 천천히 날아서 위에서 고기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언젠가 거북이 잡이배에 탔을 때에는 돛대 가름대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높이에서 마음껏 바다를 바라본 적이 있었다. 위에서 보면 돌고래가 더욱 초록빛으로 보였고 또 그들의 줄무늬와 보랏빛 점들이 보이고 때를 지어 돌아다니는 것이 훤히 보인다. 그런데 어째서 어두운 물속에 사는 속도가 빠른 고기들은 자주색 등을 가지고 있고 또 대개 자주색 줄무늬와 반점이 있는 것일까? 물론 돌고래는 실제로 금빛이니까 초록빛으로 보일 것이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행복한 삶이란, 또 어쩌면 행복이란, 만족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면,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건 행복한 삶입니다. 네, 우리의 불행은 결핍에 있기보다는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결핍감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살만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조금은 부족.

네, 자립한다는 거,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선다는 거, 네, 자신 존중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을 의지하도록 자꾸 격려하는 행동은요, 네, 부모가 아이를 능력 있는 개체로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아이들이 태어나서 맨 처음 자신감으로 두 눈이 반짝거리는 것은 언제일까요? 네,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해놓고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엄마, 이거 내가 해냈어. 네, 참으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점입니다. 아, 가끔은요, 부모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많이 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끔은 해보게 됩니다. 네, 리상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흘러 흘러.

네, 시련과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아이들이 발을 굴러 바퀴를 돌리는 게 힘들어서 자전거 타기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맘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좌절감을 추스르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다독이면서 실패할 것 같은데도 다시 시도하는 게 단순히 바퀴를 돌리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전거를 잡아주고 끌어준다면요. 네, 바퀴를 돌리는 수고는 덜어질 수 있다마는 힘든 마음을 견디는 기회는 뺏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네, 끝까지 견디고 참아서 성공해본 경험이 적은 아이들은 사소한 좌절에도 아주 크나큰 고통을 느끼고 네, 누군가 이런 일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면서 쉽게 도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작은 시련과 좌절은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가능해진다는 경험을 아이에게 안겨주는 값진 교육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 이 음악이라는 것은 신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을 시키는 형체 없는 기묘한 색깔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은 삶의 자양분이 됩니다. 음악은 또 마음속 상처에 대한 가장 좋은 이야기 아닐까요?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에서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고 그 가사들을 해석하면서 나 또한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음악은 듣기도 하면서 보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은 참 신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던 음악은 언젠가를 떠올리게 하는 좌표가 되고요.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한 사람의 고통을 보듬어주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성종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비암산 신달래.

날마다 마음을 피워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목표를 만드시고요. 내 목표가 없으면 나태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변강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가을 남자.

연길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길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说，无论你是挖心掏肺呼天抢地或是热情如火，对是错是看破是软弱，这结果是爱是恨，或者
1: 可以说我冷漠，或是怪我刻薄。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现在是凌晨3:30，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一百年有多少绝人之路都被你

科玩乐购，快乐跟你走，有一种生活叫延吉。筷子本寻常，用在舌尖上，筷子嘴边。